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다은이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은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은이 화이트티.
7: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힘든 것만 기억하고 힘든 걸 더 오래 기억하고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좋았던 것도 분명히 있는데 있지만 화를 더 많이 오래 기억하는 본능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뜻대로 안 된다 싶어서 화가 나면 그 지나간 날에서 딱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뜻하지 않게 좋았던 일, 행운이다 싶었던 그런 일들 중에서 하나만요. 물론 서너 개를 떠올려도 뭐 지금의 화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마이너스는 없을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뜻하지 않게 좋았던 일로 잠시 마음 가다듬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함께 문을 열 거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코너 사연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 열려 있고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갑자기 목이 메나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도 있죠.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함중아와 양키스 풍문으로 들었소, 신중영과 엽전들의 미인까지 이어갈게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의 꿈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한다. 피부과 의사 한 명과 우연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피부과 전문 일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 지금 행복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더 좋은 학벌을 갖지 못함에, 더 큰 병원에서 일하지 못함에 아쉬워했다. 그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쫓았다. 텅 빈 내면은 외적 가치로 채워질 수 없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이란 보다 자기다워지는 일이지 없는 자아를 창조하는 일은 아니다. 시간이 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시작이 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눈덩이를 굴릴 수 있다.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외면의 가치만을 쫓는 한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 뿐 결코 진짜 행복과 자존에는 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우리를 증명할 명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015B의 수필과 자동차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였어요. 이 책의 시작은 작가가 느낀 이유 없는 초라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보니까 세상은 냉담한 곳이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살고 평범한 이들조차 기회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겼대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이 왜 초라함과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작가는 여러 책을 읽다가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에서 나름의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개인의 불행과 불안은 내면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이 아닌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결론에 닿았다는 거죠. 그렇게 얻은 깨달음을 이제 에세이로 풀어본 책이고요. 작가는 이 책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해야 하는 이유와 또 그렇게 살아갈 방법을 따뜻하면서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는데요. 개정 증보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공감을 사고 또 어렵지 않게 잘 읽혀서 읽다가 중간에 쓱 멀어지는, 쓱 닿게 되는 그런 책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반성을 바라는 그런 책은 또 아니에요. 예,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래 내가 그랬지, 아유 정말 과거에 나 후회한다, 이러란 책은 아닌 거고,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좀 깨우치게 해줘서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처럼 진짜 어린 날에 그 아이가 퀴리 부인이 될 거예요. 퀴리 부인 같은 과학자가 될 거예요. 뭐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런 게 더 현실적이지. 구체적으로 어디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그런 게 더 이상했겠죠. 근데 나이 들어보니 행복의 기준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과도 다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를 알면서도 또 한번 깨우치게 되네요. 자, 1부 끝곡으로 푸른 하늘에 이 밤이 지나도록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유한 것이지만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대해장강을 이룸과 같이 마음이 극히 미한 것이지만은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지 빠른 차

신해철 나에게 쓰는 편지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110이 쓰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는 여름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소영씨? 하셨는데 여름이죠. 입하가 아주 오래전에 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고 이미 우리 여름에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서 여름이죠. 봄비냐 여름비냐는 그냥 기분상 왜 그 5월 그러면 제 마음에서 이제 5월 말까지는 여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봄비 뭐 이런 말도 쓰긴 하지만 어쨌든 절기상으로는 이미 여름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부산 신복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은 날이 화창하네요. 아침 출근길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요. 늘 좀 가볍게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잠 잘 자고 뭔가 좀 개운하게 출근할 때 그 발걸음 가벼운 거 그거 너무 기분 좋죠. 황금박지님도 어서 오십시오. 서울은 오늘 아침도 가냘픈 비가 내리는 듯 하다고. 아, 저희 동네는 저는 그냥 아까 분무기라고 표현을 또 혼자 했었는데 그런 비가 오더라고요. 곧 그치겠죠. 그리고 1343 뒷번호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민님 어서 오시고요. 부산갈매기님, 꾸리님 반갑습니다. 향기님도 오셨네요. 이슬이 촉촉히 내리는 아침 차 한잔하면서 여유롭게 함께합니다. 라고.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현동수님, 비가 차분하게, 차분하게 오는 곳이 대부분인가 봐요. 아니면 그쳤거나, 그죠? 비가 차분하게 오는 아침입니다. 장미꽃도 만발했네요. 라고. 어머, 여러분, 저 장미꽃을 그냥 이렇게나. 네, 사진이니까 전 선물 받은 거로 할게요. 제가 그냥 한 다발 받은 거로 할게요. 아유, 어디 그냥 있는 사진입니다만 그 있는 꽃입니다만 딱 꽃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누군가에서 받은 한 다발 장미 다발 갖고 좋네요. 그리고 782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1년 내내 그런 것 같아요. 언제쯤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챙기고 살까요? 하셨는데 아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 중요한 일정을 놓치셨나요? 아니면 지나고 보니 어머 그걸 했었어야 했는데 뭘 못했다 뭐 이런 게 생겼을까요? 근데 대부분 100% 완벽하게 다 챙기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늘 시행착오를 겪고 뭐 업무적으로 익숙하고 능숙해져서 실수 안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인생의 잔잔한 그 실수나 뭐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사는 동안 내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그참에 한번 잘 챙기고 가는 거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웨메 프리덤 준비했고요. 스타쉽의 We Built City까지 두 곡 이어갑니다.

신림동 유리님, 내일이면 주말이네요. 오늘도 힘내봅시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이유로라도 힘을 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 한 곡 듣고 갈까요? 둘리스의 원티드 준비합니다.

블레스의 원티드였습니다. 김범중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선숙님, 밭에 꽃이 활짝 폈는데요. 나비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침 일찍 다녀와서 청소하고 샤워하고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면서 커피와 음악에, 세상에 오늘도 이 많은 일을 이미 하셨군요. 자, 2부 끝곡은 권용섭님의 신청곡을 준비할까요? 엠머레이, You Need In Me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산에 쓸 손에 손을 잡고.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6617 쓰시는 분은 아드님이 편도 제거 술 받으셨군요. 어제 하고서 일반식은 못 먹어서 수박 주스 갈고 부드러운 달걀찜에서 시켜서 가지고 가봐야겠어요. 라고. 아, 그래요. 이럴 때는 또 마음이 더 뭔가 좀 많이 먹이고 싶고 그런 것도 있죠. 지금은 어쩔 수 없고 나중에 퇴원하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1739 뒷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0016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문자는 또 뒤에 계속 이어가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명반을 찾아서 함께 듣는 날이니까요. 준비해뒀습니다. 이 노래 듣고 오세요. 윤영주 즐거운 하이킹.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춘의 음반가게. 오늘은 1977년에 발매된 빌리 조엘의 더 스트레인저입니다. 빌리 조엘의 다섯 번째 앨범이고요. 28의 청년은 뉴욕에서 보낸 고등학교 시절부터 바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홀어머니를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음악을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시작했죠. 1년 전에 공개했던 스트릿 라이브 세레나데가 많은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그렇게 또 성공을 하지는 못했고요. 이 더 스트레인저로 첫 성공을 맛봅니다. 이 앨범은 빌리 조엘의 본격적인 전성기를 알리는 시발점이 되지만 제작이나 발매 전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피아노맨이 성공한 건 좋았지만 계약 문제로 로열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부담은 지속됐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내놓은 음반들은 그 피아노맨과 비교하면은 뭐랄까 좀 이런 말은 그렇지만 망했다고 해야 할 정도로 흥행 성적이 별로였어요. 레코드사 측에서도 이번 게 잘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할까 검토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벽에 몰린 상황에서 준비에 들어간 새 앨범은 프로듀서를 찾는 과정에서도 힘들었는데 당시 빌리 조엘은 라이브 투어 밴드를 꾸렸고요. 이들을 신뢰해서 앨범 녹음도 역시 함께 하려고 했어요. 특히 기존에 발매한 스튜디오 앨범의 사운드가 너무 깔끔해서 투어 밴드의 연주 같은 폭발적인 느낌을 갖지 못했다는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직접 프로듀서로 참여를 합니다. 앨범 자체의 흥행은 저조했지만 전체적인 음악성에 대한 비평은 확실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앨범은 차트 정상에 오른 조엘의 첫 번째 작품이 되고요. 소속 레코드가 발매한 앨범 중에 상업적으로 최고의 히트를 기록한 앨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1985년이 될 때까지 깨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총 54회의 대규모 투어도 진행을 하고요. 모두 9곡을 수록한 이 앨범에서 4곡이 싱글컷 되는데 Just You와는 79년에 빌리 조엘에게 첫 그래미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자, 수록곡들 중에는 일단 더 스트레인저는 그 전주 휘파람 소리, 뭐 피아노 연주, 또 가사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곡이고요. Just the way you are는 지금 그대로의 당신이 좋다는 너무나 매력적인 가사, 그런 게 일단 와닿는 곡이죠. 비엔나라는 곡도 있고 She's always a woman. 부드러운 멜로디와 그 빌리 조엘의 특유의 따뜻한 음성이 아주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Everybody has a dream.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죠. 언제 들어도 명곡이고 뭐 이런 곡들이 수록돼 있고요. 여기서 세 곡을 준비하겠습니다.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Just the way you are, 그리고 She's always a woman. 이렇게 세 곡을 함께합니다.

Where you are, she's always the woman 이었어요. 빌리 조일의 다섯 번째 정규 앨범 The Stranger에서 들었고요. 아, 은지님이 항상 익숙하게 들어왔던 곡이었는데 빌리 조엘의 노래란 건 처음 알았네요. 첫 번째 곡 들으시면서 그 이게 약간 그런 배경화면으로 많이 나와서 그래요. 뭔가 우수에 젖은 듯한 어떤 장면에 그런 거 코트 입고 막 서 있는 남자가 등장을 할 때 좀 코미디 같은 데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이걸 빌리 조엘의 음악으로 생각 못 하시고 그냥 배경음악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빌리 조엘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매력적인 목소리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가수들이 그렇지만 아, 이 얘기는 2207 쓰시는 분이 해주셨는데 많은 가수들이 그렇지만 글쎄요 곡에서 멜로디가 빠져서도 안 되고 사실 어느 거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가끔 이게 조금 1%를 더했다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빌리 조엘의 음악을 들을 때 목소리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 3분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향기님의 신청곡으로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 씨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평강공주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던 민혜경의 그대 모습은 장미 4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824 뒷번호 쓰시는 분이 학창시절에 이 노래를 신나게 그 어떤 댄스 경연대회 같은 거 이걸로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그 댄스 경연대회가 그렇죠? 있는 학교가 더러 있죠. 제가 옛날에 저 학창시절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거든요. 저희 학교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게 있었는데 아 저희 반이 그때 어떤 곡을 했는지는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2학년 언니들 중에 어느 반이 런던 보이스의 노래를 정말 신나게 너무너무 신나게 해서 아마 그 상을 받아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도 런던 보이스의 노래들을 들으면 할렘 디자이어 특히나 그 노래를 들으면 그 2학년 그 언니들 모습이 막 떠올라요. 신나게 춤추던 그 기억이 지금도 그 노래하면 그때 모습 아유 참 끝까지 따라다니겠죠. 그리고 1863 뒷번호 쓰시는 분 경원님도 와 계시고요. 현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코너 하느라 조금 빨리 못 전해드렸던 아 맞아요. 평강공주님이 참 이것도 보내주셨는데 안개 낀 대구 달성입니다. 저도 문득 시골 담장에서 혼자 찍은 장미 울타리입니다. 라고 아 그래요? 장미는 참 어디 각을 잡고 찍어도 지나가다 대충 찍어도 몰래 찍어도 다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향기님 신청곡 잘 들으셨다고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 멋지게 보내요 우리 모두. 그렇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뭐 그날이 그날 같고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지만 절대 오늘은 어제 그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오늘이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382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닉네임 고민하다 1년이 지났는데 여지껏 하셨어요. 괜찮아요. 더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주십시오. 6620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에 공기는 묘하게 설렙니다. 요즘에 그 신나는 일이 있다고 하셨던 그분이시군요. 김정태님 오늘도 애청하면서 함께합니다. 비가 살짝 지나가고 난 뒤라 더 초록의 물결이 싱그럽게 보이는 날입니다. 라고 맞아요. 비 한번 지나가고 나면 지금부터의 비는 진짜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매번 더해주는 그런 비 같아요. 제리님도 반갑습니다. 민혜경의 노래가 좀 많이 나갔어요. 우리 프레니 PD님 민혜경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뭐 당연히 좋아도 하지만 같은 곡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신청곡이라 그때그때 봐서 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좋다는 얘기신 거죠. 자 이번에는 김범중님의 신청곡을 준비할까요? 이상은의 해피 버스데이 준비했어요.

이상은 해피버스데이를 들으시다가 우리 사람쥐님께서 갑자기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면서 골라주셨던 이승환의 4개였습니다. 그리고 6617 쓰시는 분이 야 할렘트자요 너무 신나죠. 옛날 좀 잘 나갈 때 생각나네요 하셨는데 어딜 그렇게 잘 나가셨는지. 그래요. 그 언제더라? 그 런던 보이 언제더라는 중요하지 않고 런던 보이스 노래를 여러분이 각기 다른 노래를 신청하셨던 적이 예전에 한번 있는데 그때 그 뒤에 문자가 계속 노래가 다른데 그냥 틀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약간 명반 코너나 그랬으면 가능했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던 적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962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게요.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변진섭의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정아님이 학창시절 생각난다고. 아, 진섭 오빠 열렬한 팬이었고 지금도 팬이죠. 예전처럼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순 없어도 영원한 팬입니다 하셨네요. 그럼요. 그 음악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간이 또 소식만이라도 좀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너무 반갑죠. 그리고 2704 쓰시는 분도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황금박지님은 명곡과 함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라고 또 인사를 한 번 더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해볼게요. 오늘은 현동수님 신청곡으로 가볼까요? 금과은의 빗속을 둘이서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 같은 외부에 든 것은 바로 그 생명까지 위독하지는 않지만 병이 내부에 들고 그 중에도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마음병도 부지중 습관상으로 외부에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지만 만일 내심을 속이며 그 중에도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하되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서 양심이 마비되면 그 인격은 무너지고 만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마음소 길들이기.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에도 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병 역시 경중에 따라 그 증상은 다를 텐데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이 없다는 듯 자신을 속이면서 뉘우칠 수 없다면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지기만 할 텐데요. 내 마음에 혹시나 병이 들진 않았는지 늘 스스로를 살피는 정성이 필요할 것 같죠?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구탐방 만나보는 목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노래 듣고 이슈인 원불교 만나보겠습니다. 창작성가 선물, 이어서 다비치입니다. 타임캡슐.

0: 이슈 인 원불교.
1: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중앙총부 6.1대제 기념식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1일은 원불교의 6.1대제일입니다. 6.1대제는 명절대제와 함께 원불교 이제 가운데 하나로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재불재성과 부모, 선조, 일체 생령을 추모하는 향례를 올리는 날입니다. 또 대종사님의 열반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그리운 추모의 마음과 정성으로 추원 부본에 예를 올리는 6.1대제일엔 원불교의 모든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중앙총부 6.1대제 기념식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먼저 성가 190장 6월이 오면,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그리워라.

보통 트럭에 앉아 클러치를 밟느라 애쓰는 짧은 다리가 참 많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일종 보통 면허를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럭 운전은 면허 시험 볼 때 해본 것이 전부고 승용차 운전도 안 한 지 오래됐다. 몸에 익은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운전을 싫어하는 편도 아니고 기회가 되면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기회라는 것이 올 때쯤이면 면허증 반납을 권유받는 나이가 되어버릴 것 같기도 하다. 면허증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한다 해도 운전 실력도 천차만별이다. 잠자고 있는 면허증도 많을 것이다.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이름조차 생소한 수많은 자격증과 면허증이 있다. 일단은 이게 있어야 그 일을 떳떳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자격, 다른 능력, 같은 자격증이지만 그 자격을 구현해내는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받았음에도 그 일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증서를 새롭게 발견했다. 이론상의 진리에서 발견한 인증서. 이론은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음을 인증해 주셨다. 이론상 법어에서 발견한 인증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이로다. 한 조목 한 조목 우리의 눈, 귀, 코, 입, 몸, 마음에 갈마있는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을 잘 쓰라 하신다. 수많은 자격증과 면허증을 가진 이들이 그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활용하고 응용하여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 안에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모습이 있으니 이렇게 쓰면 된다 하셨는데 내 모습은 원만구족 지공무사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먼 듯하다. 육군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사용하는 경험과 정성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갖추어진 우리의 성품이다. 우리의 육군을 통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나툴 수 있게 해준 인증서 비번은 4438 사은사요 삼학팔조이다. 이 비번을 자꾸만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은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는데 자꾸만 오류가 나니 마음이 다 빠진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안혜연 교무님의 글 부처 인증서 만나봤고요. 이어서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원벌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오늘은 대전 충남교구 소식으로 출발할게요. 지난 17일 청소년 교화에 정성을 쏟고 있는 대전 충남교구가 어린이 법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연합법회를 이어온 대전 충남교구 청소년들은 함께 만나 맑은 웃음꽃을 가득 피웠는데요. 계룡시 청소년 별마루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법문축제, 소태산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인 관천기 의상부터 장항 대각상까지 다섯 가지 단계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부스별 놀이로 재구성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리와 놀이를 자연스럽게 결합해 교도 어린이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비교도 어린이에게는 원불교의 친숙함을 선물했고요. 특히 마지막 단계인 장항 대각상 부스에선 바닥에 펼쳐진 낱말 카드를 밟으며 퀴즈를 풀고 최종 목적지인 성불재중에 도착하는 퍼즐 맞추기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통해 우리가 교당에 다니고 교무님과 함께 공부하는 참된 목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천안교당 윤지훈 어린이는 교당에서 사막, 사은, 사유를 미리 외웠는데 그 덕분에 오늘 교리 퀴즈 길을 정말 잘 찾아갈 수 있었다면서 미리 공부했던 게 도움이 돼서 너무 뿌듯하고 보람찼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또 나와 인류를 위한 기도문 작성하기, 영주와 청경주 단어 카드를 결합해 큰 소리로 독경하기, 대종사님 캐릭터 마스코트와 함께 추억을 남기는 인증샷 톡톡박스 등 다채로운 부스가 마련돼 지루할 틈 없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교육자들 역시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 속에서 새로운 교화의 희망을 발견했다고 전했는데요. 진행을 맡은 대전 충남교구 임동진 교무는 참석 인원이 적으면 어쩌나 첫걸음을 떼기 전에는 걱정과 고민도 많았다면서 주어진 몫에 정성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작은 곳에도 진지하게 참여하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보니 교화에 큰 보람과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뛰고 법정을 나누며 미래 교화 씨앗을 심은 대전 충남교구 어린이 법문축제는 어린이 활불들의 마음속 법연의 싹이 앞으로 교단을 이끌 큰 나무로 자라길 염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대전 충남교구 다가오는 일정입니다.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거나 위패가 봉안돼 있으신 교도 관계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명단이 파악됐지만 누락이나 추가 확인 사항을 파악 중인데요. 혹시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교구 사무국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 대전 충남교구에서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오전 6시부터 현충지 일대에서 은혜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 분장을 조정 중이라고 하니까요. 교구 본공회장 봉타원 허정욱 교도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서울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원불교 대학생 교화와 지역교화의 든든한 버팀봉 역할을 해온 안암교당이 오랜 역사를 품은 건물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뜻깊은 개축 봉고식을 봉행했습니다. 전 교도가 일심 합력해 새롭게 단장한 안암교당이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평화로운 도량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지어진 지 40여 년이 흘러 시설이 노후화됐던 안암교당은 재가 출가 교도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법도량은 교도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마음의 휴식처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청소년 교화와 인재 발굴에 앞장서온 안암교당은 이번 개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더욱 따뜻하고 열린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교도는 예전에 교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 밝은 실내 분위기로 아름답게 변한 것이 느껴진다고 전하며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행복한 기운을 받아가는 공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개축 봉고식에 참석한 대중은 거룩한 법신불전에 예를 올리며 넓고 아름다운 장소에서 이런 대도가 더욱 널리 드러나기를 일심으로 초원했습니다. 제가 출가 전 교도가 합심해 이뤄낸 결실인 만큼 봉고식에 임하는 이들의 감회가 더욱 남달랐는데요. 원지천 안암교당 교도회장은 전 교도가 합심해서 이렇게 봉고식을 하니 꿈만 같다며 아름다운 도량,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교당이 되기 위해 교도들이 더 합력해서 마음공부에 정진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암교당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신명나는 국악공연과 다채로운 축하 무대도 이어져 봉고식의 기쁨을 더했는데요.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박수를 치며 안암교당에서 천년의 만보살이 배출되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4일엔 오랜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던 서울교구 구로교당이 교화공간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폐연 이후 생긴 장기 공실을 모든 교도의 정성을 모아 해결하고 새로운 교화기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대대적인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시원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오픈식을 준비한 교도들은 행사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시루떡을 나누며 새 공간에서 피어날 구로교당 교화에 밝은 새 길을 축원했는데요. 특히 공사 기간 동안 현장을 지킨 제가 교역자들의 감회는 더욱 새로웠습니다. 구로교당 허연복 교도회장은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던 공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웠고 걱정이 많았다며 교도들과 교무님이 합심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한 교화 공간으로 바뀐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다고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날 오픈식에는 교당의 든든한 기둥인 이경일 대오법, 박이순 대오법, 최병호 대오법을 비롯해 교당의 역사를 이끌어온 전임 회장단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참석자들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한 구로교당이 구로지역을 환하게 밝힐 천년의 만보살의 거룩한 법연이 가득 피어나기를 염원했습니다. 다가오는 서울교구 일정입니다. 먼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교구 어린이 법문축제가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선물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종사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텐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법문축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번엔 영광교구로 가볼까요? 지난 4일 영광교구에서는 원기 111년 교정지도 안내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교구 사무국 1층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된 이번 모임엔 군남교당, 도양교당, 백수교당, 불갑교당, 홍농교당이 참석했고요. 표준화 점검표 작성 안내를 비롯해 원기 111년 교정지도 책자를 분배했습니다. 또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광교구 여산실버복지센터 보호자 간담회가 진행됐는데요. 보호자 35명과 17분의 어르신, 봉사자들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카네이션과 선물을 교환하고 편지 낭송과 가족 노래, 가족 식사를 함께하며 감사의 은혜를 꽃피우는 시간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지난 14일엔 해룡학원 교사 차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해룡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을 만난 김선명 이사장의 격려가 있었고요. 학교 생활에 대한 피드백을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울산교구로 가볼 텐데요. 다가오는 일정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6월 6일 해수욕장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소명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올해 해소명상도 역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데요. 마음토닥 청년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명상 행사는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200명까지 현장에서 또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고요. 사전 접수 선착순 150명에겐 비치타올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부산 울산교구로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교구 원음 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구청 5층 대각전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강법인 교무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함께라는 은혜.

0: 원불교 알림 책.
1: 익산 전법성지의 생활훈련이 내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원불교의 훈련 도량이자 교화 도량인 익산 전법성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선지님들의 발자취와 함께하는 비움과 체험의 시간이 마련된 건데요. 법의 등급과 4대 강령을 주제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대 24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는 이번 훈련은 재참석자와 대학생에게 입선비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도 정기 훈련으로 이수되는 이번 훈련에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불교 본공의 전국 훈련이 내일부터 1박 2일간 중앙 중도 훈련원에서 진행됩니다. 본공에는 무아본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적공하며 본공을 통해 원불교 교화에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분들과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본공회원 양성을 위해 실지 수행과 신앙으로 길러내는 이번 훈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샤이니의 플라이 아이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뇌에는 아데노신이란 친구가 있어요. 우리 뇌가 깨어있는 한 뇌의 수용체에는 이 친구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 피곤하다. 이렇게 말이죠. 이때 우린 홀린 듯 기브미 기브미 카페인을 찾게 됩니다. 왜냐고요? 재밌게도 카페인과 아데노신의 구조가 운명적으로 비슷해서 원래 아데노신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카페인이 쑥 가로채 버리는 거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의 뇌에는 피곤하다라고 보낼 신호 체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일 수도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내가 느끼는 피로감은 사라진다는 거. 오늘도 그럴듯한 롤리로 피로를 날려보세요.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은요, 델리 스파이스의 달려라 자전거.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9: 밥알 찹쌀떡의 원조.
10: 백년화편.
9: 첨가물 없이 건강한
10: 백년화편.
9: 30년 전통
10: 백년화편.
9: 떡 선물 세트는
10: 백년화편.
9: 1588-5678.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쌓이면 피로감을 불러온대요. 그게 신경세포까지 전달이 되면서 몸도 좀 둔해지는 것 같고요. 머리도 팽팽 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페인은 아데노신과 비슷한 구조라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수용체에 아데노신인 줄 알고 카페인이 쌓이게 되면 전혀 다른 신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졸리지도 않고 오히려 도파민 분비로 활발히 해서 깨어있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커피 한 잔은 소중한 수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예 얘기하고 싶네요. 오늘도 과학적인 사고로 깜빡깜빡 조는 나의 뇌를 한번 흔들어 깨워보자고요. 자, 깨어나셨다면 기분 좋은 12시로 출석 체크 부탁드려요. 샵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 옆에는 커피 한 잔이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팽팽!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위클리의 Wake Up, Flash의 My Day.

위클리의 Wake Up, Flash의 My Day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321 쓰시는 분이 출첵. 희원님, 저 지금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빨대에 꽂으려던 참이었거든요. 제 뇌에 아데노신을 속이러 출발합니다. 다들 커피 수혈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아침에 이 담비 마냥 커피 수혈을 하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예, 몸이 분명히 내가 일어나서 걷고는 있는데 이 뭐 정신까지 이렇게 깨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커피 한 잔이 착 들어가면 정말 정신이 나 눈 떠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데 또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안 좋다 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양으로, 예, 아침에 커피 수혈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쵸?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아침에는 날이 화창하더니 지금 조금 흐릿하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만들어가 보자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부산은 아침에는 날이 화창

보내주셨네요. 아, 이 맛은 예, 안 먹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예, 그럼요. 기가 막힌 시간이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포스트맨의 커피 한잔 할까? 케이윌의 사랑은 좋은 거.

포스트맨의 커피 한잔 할까, 케이윌의 사랑은 좋은 거 두 곡 띄어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1부 끝곡으로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띄어 드리고요.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프린세스 디지스의 아이스커피.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똥떨어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딸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4982 쓰시는 분이, 손님 염색약을 발라드리고 잠깐 틈이 나서 문자 보내요. 희원 씨 목소리를 들으면 가게 안이 화사해지는 기분입니다. 미용실 패밀리 다 같이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미용실 이름을 얘기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뻔했는데, 4982 쓰시는 분의, 예, 이 미용실 오늘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뒷번호 1657 쓰시는 분은, 우리 손주가 맨날 아 하길래 뭔가 했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더만요. 저도 오늘 젊은이들처럼 시원한 아 한잔하면서 희원씨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아 한잔 드셔도 되는 날이죠. 이소연님께서는 오늘 5월 28일 제 생일입니다. 어머나! 축하드려요.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이 깜짝 케이크를 해줘서 감동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지금은 커피 마시며 라디오 듣는 중이에요. 최고의 생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머나, 또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을 또 회사의 동료분들과 함께 나누셨군요. 저도 진심으로 소연님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는 제일 그 누구보다 행복한 날 되세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뒷번호 4280 쓰시는 분께선, 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점심 지나니 거짓말처럼 구름이 걷히고 날이 점점 개네요. 창문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달리다 지금 잠깐 정차 중입니다. 목요일이라 몸은 묵직하지만 내일 불금을 기다리며 힘내서 다시 핸들을 잡아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렇게 정차한 후에 문자 아주 옳습니다. 칭찬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박문치의 쿨한 사이,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방문치의 쿠란사이 트라이앵글 러브이즈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병원 다녀오는 길에 장미꽃이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사가지고 왔네요. 올해는 장미에 빠져 색깔별로 다섯 개나 샀어요. 내년이면 더욱더 예쁘게 피겠죠.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장미 종류가 두 가지인데 화분이 그래도 제법 조금 사이즈가 있네요. 노란색의 약간 위쪽 라인에 핑크로 살짝 물들어 있고 그리고 핑크 장미 이렇게 두 가지를 사오셨는데 참 싱그럽고 예쁘네요. 저에게도 이 싱그럽고 아름다운 장미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자님은 아침에 비도 오고 흐리고 허리도 쑤시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 했더니만 지금은 햇살이 비추고 점점 화창해지네요. 얼른 양말 챙겨 신고 동네 복지관 탁구 치러 가야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싹 나오신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역시 운동은 해야 합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요조의 좋아해.

묘조의 좋아해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홍대강의 고마워 내 사랑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현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그레이프의 Love Love Love.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2: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요리난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7: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7: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깨우.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 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힐쌤.

안녕, 희쌤이요. 문해력은 글의 핵심을 연결할 줄 알아야 하죠. 즉,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도 이모저모를 뜯어보면서 나의 생각의 힘을 키워보자고요. 오늘도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직업이나 실적은 그의 전문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고도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전문서적으로 가득 찬 그의 서재와 그가 구사하는 전문 어휘는 그의 전문성을 땡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땡땡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1번 인증, 2번 점증, 3번 간증, 4번 방증. 요즘 땡땡에 들어갈 말을 찾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이번 한 번 더 고생해 주시면서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NCT 드림의 덩크슛, 퀸비지의 새들처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요.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직업이나 실적은 그의 전문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하고도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전문서적으로 가득 찬 그의 서재와 그가 구사하는 전문 어휘는 그의 전문성을 땡땡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보기를 드리면서 이 땡땡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4번 방증이었어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 입증이나 직접 증거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주변의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방증이라고 하는데요. 맥락에서 딱 맞는 것 같죠. 서재의 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증거는 되니까요. 인증은 문서와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공적기관이 증명을 하는 거고요. 다른 보기들도 좀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가 아마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 드렸고, 1번의 인증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고, 2번 점증은 점점 늘어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3번 간증은 종교적인 어떤 고백, 체험을 증언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인증, 방증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요 두 가지 차이점을 확실히 짚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답자 당첨자는

정요아의 어느 멋진 날. 네, 아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3부 끝곡으로 블랙핑크의 띄어 띄어 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Kenya area.
1: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학인이 여쭙기를 진급과 강급은 반드시 수행 여하에만 따라서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진급과 강급에는 자연이 되는 것과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으니 자연으로 되는 것은 천지에 운행하는 도수에 따라서 저절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요, 인력으로 되는 것은 수도와 행동 여하에 따라서 각자 업인으로 진급 혹은 강급이 되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7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광고하기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대치송. 오늘은요, 펜타곤의 파라다이스 베리베리의 스카이다이브, 에이션의 드라이빙 띄워드립니다.

펜타곤 파라다이스, 베리베리의 스카이다이브, 그리고 에이션의 드라이빙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리쌀 증편덕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펜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전호성님이, 현님 광주는 지금 비가 그쳤습니다. 저는 내일 근무하고 나서 퇴근하면 사전투표하려고요. 신청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내일부터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죠. 예, 저도 그걸 봤는데, 혹시 만약에 지방선거날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투표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님께서는, 트럭 운전하는 아저씨입니다. 밥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캔커피 하나 마시니 눈이 번쩍 뜨이네요. 안전운전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영호님 오늘도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라디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6173 쓰시는 분은, 아침에 하늘이 흐릿하길래 해가 안 떠서 일하기 좋겠다 싶어 밭에 나갔더니만 정오가 지나니 해가 쨍쨍하게 떠서 땀이 쏙 나서 2시간 정도 일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밤 매느라 몸은 피곤해도 맑아진 하늘을 보니 기분이 참 좋네요. 내일 금요일에 농장에 놀러 올 손 좋은 녀석들 생각하면 기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손주 생각을 하면 눈이 번쩍 뜨이고 기운이 갑자기 펄펄 나는 게 이게 바로 손주 사랑. 예, 이겠죠?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7학년 1반의 Always, Milk의 Come to Me.

7학년 1반의 Always Milk의 Come to Me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전이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의 신청곡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법인기도 당시 구인 단원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동이 있게 하여 볼지어다. 원불교 교존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따뜻한 목욕탕 안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김영림의 노래입니다. 역대급 여자.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요즘에 여러분들 좀 목욕탕 잘 가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찜질방이나 스파가 더 익숙하시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동네 목욕탕에 가면은 참 신기한 광경이 많았죠. 처음 보는 사이에도 등 좀 밀어줄 수 있나요? 네. 정중하게 얘기하면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도 등을 밀어주었던 그런 모습 말이죠. 아이고 시원하십니까?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하면서 조금 슬슬할까요? 아니면 세게 할까요? 정다운 얘기가 오가면서 그렇게 주고받았죠. 그리고 뒤돌아서 다시 또 밀어주고 네, 또 미는 걸 또 이렇게 참아주고 말이죠. 당밖에 평상에서는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참 보기 힘들어진 풍경이기 때문에 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그 시절의 목욕탕의 정겨움을 떠올리면서 묵은 때를 밀듯이 요즘 쌓인 스트레스를 싹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말이죠. 진성의 노래입니다. 인간시장.

0: 안녕 들어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슬슬 피로가 거시기역에 몰려오는 시간일 텐데요. 내가 참 거시기한 소식 하나 들고 왔으니까 들어볼라요? 어느 시골 마트 앞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며칠째 거시기역에 앉아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누가 강아지를 버리고 갔네 하고 거시기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처음에 마트 사장님이 불쌍하다고 거시기 하니까 짠하고 그 거시기 하고 이 소시지를 하나 딱 거시기 했더니만은 그 다음부터 문 열리는 시간만 되면 떡하니 나타났다고 해요. 손님들이 올 때마다 꼬리를 살랑살랑 거시기 하니까 마트 매출도 살랑살랑 거시기역에 오르고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장님이 그 녀석을 정식으로 입양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입양을 해가지고 영업부장이라고 하는 임의로 부장님이다 라고 이름을 딱 거시기 해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적으로다가 성공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요. 우리들도 힘든 상황에 기죽지 말고 이 강아지 부장님처럼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면은 성공하지 않겠어요?
1: 김혜영입니다. 삐딱선 황영웅 오빠가 돌아왔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맛보기로 출발하는 노래 이새벽입니다. 나는 나. 신복순씨, 부산 아침 출근길에는 날이 화창하더니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요? 어서오세요 신복순씨. 대전의 김윤혜씨는 그 이무리 외할아버지가 한 달로 가셔서 그만 아픔이 있었다고 황영훈 가수 얘기해 주셨고요. 예, 어서오십시오.

나는 나 이세벽의 노래였습니다. 혜경 씨가요, 유유르는 구름 사이로 소매는 살짝 비추는 햇살에 눈이 부셔도 감사하는 오늘 행복하고 신나는 방송 기다림으로 설레는 최고의 방송 좋은 향의 가요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아침에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소중한 유령을 빼놓고 나왔어요. 편의점 들려서 구매해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최우선 인쇄 역전.

덕산동 한양씨가요. 그냥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김혜성씨 오늘은 날씨가 겁나 좋아요. 좋은 날씨에 최고의 방송 함께합니다. 최영아씨 들으셨고요. 송영아씨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2시를 기다리면서 집안일 등등하고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주미의 노래 흐르고 있어요. 신풍.

자, 주미의 신풍류가였습니다. 자, 부산 마청이님, 부산 화창한 가운데 무더운 날씨라고요. 설습의 이성낙 씨 들어오셨고요. 경남 거창 이현수 씨, 잔에서 살고 있다고요. 이슬비가 도니 낮에는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친구 만나서 저녁 먹기로 했다고요. 반가우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여름을 맞이한 것 같네요. 2시만 되면 자동으로 가요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어서 오세요. 강호, 인생은 한 번뿐.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어린 시절로 돌려보는 시간. 장르이탈 동요 한 곡 골랐습니다. 따오기.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그 마트에 잠깐 필요한 거 사러 가셨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새로 나온 과자 있으면 한번 쓱 집어봤다가 살까 말까 한참 고민하고 내려놓고 또 1+1 세일 코너 앞에 가서는 당장 필요 없는 걸 또 한참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하죠. 요번 기한이면 안 될 것 같은 이거 하나 더 사지잖아 그냥 주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져오면 필요 없으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 한복판을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걷는 것도 은근히 머리 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피곤하기는 해요. 네, 많이 걷다 보면 이게 은근히 운동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다가 샀던 엉뚱한 물건이나 또 사연 있으시면은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래 시원하게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의 마트 사연들 나눠보고요. 오늘 또 멋진 가수분 라이브 초대석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류계영의 해바라기 사랑, 김국환입니다. 배들어온다.

가사로 만든 이야기 이수진의 뜨는 해. 세월이 흐른다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바라보면은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있다. 그래서 가끔 지나온 시간을 붙잡고 싶어 한다. 조금 더 살아가며 살 걸, 조금 더 잘 살아볼 걸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었다. 사진 속 추억, 가슴 속 이야기, 수많은 눈물과 웃음. 그 시간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세월은 잃어버린 흔적이 아니라 살아온 경험이다. 비어있는 시간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앞으로 채워야 할 삶의 여백이 남아있다. 어떤 마음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인생의 빛깔도 달라질 것이다. 해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떠오르지만 매일 다른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어제와 같은 하루 같아 보여도 오늘은 분명 또 다른 시작이다.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 역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며 내 삶의 여백을 채워가는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간다.

네. 하나 그 김영분 씨 최고의 방송 좋은의 가장 들으면서 피곤함을 싹 날리겠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세월 열차, 마사랑엔 비가 내린다 주셨고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행복한 방송입니다 하셨습니다. 혜성사랑님이 백수가 가로수한다는 자주 섞인 말이 있듯이 어제 그제는 바빠서 가요수상을 못 들었습니다. 뭔가 숙제를 안 한 듯 허전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안양에서 5833 전화 끝자리이신 분, 오전에 흐리던 햇살이 얼굴을 내밀고 여름을 맞이하라고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 움직이는 방송 최고입니다. 좋은 애가 세상 노래가 슬픔, 즐거움, 어디로 떠나고 싶음, 노래가 마음을 흔드네요. 최고 방송이에요. 이준호 씨. 그리운 만남은 앞둔 날에 공기는 묘하게 설렙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셨고요. 오빠가 돌아왔다. 잘 들었어요. 김윤혜 씨. 파란숙님이 조금만 움직여도 덥고 땀이 많이 납니다. 라고 요구하셨고요. 김선자 씨, 박서진의 진아야, 신성태 사랑뿔, 민수연의 홍당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서울 더선역의 박병로 씨가 거시기 멋져 불어요. 아 좋아요. 네, 멋져 불어. 아니 거시기를 겁나게 거시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씨가 올해 마지막 목요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충성하셨고요. 우왕수정님이 오전엔 부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니 근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엔 더워집니다. 그래도 언제나 집에 가는 길은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는 뭘까요? 퇴근길에 좋은 형이 가요 세상을 장치할 수 있다는 게 복받은 거겠죠. 오늘은 어떤 노래가 선곡될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수진의 노래 중에서 부탁했는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가사로 만든 얘기 중에 이수진 씨의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가요상 들으면서 커피 한잔하면서 듣고 있어요. 진해성 순천만 갈 때서 주셨고요. 도선역의 박병록 씨, 보약 같은 친구 주셨는데 윤수자의 모두가 그리운 걸 주셨던 분 먼저 드리고 시간 조정해서 진심원의 노래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메모해서 마트에 가도 할인된다면 두는 크게 뜨고 공짜도 아닌데 카트에 담고 계산대 와서야 내놓게 되는 날도 있어요. 할인이라면 왠지 나도 모르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욕심 부리게 되는 세일. 집에서 후회하는 여물입니다. 애경 씨.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전에 마트에 갔다가 옆에 보거집이 개업했길래 보거를 한 개만 사야 하는데 세 개를 사왔더니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제가 배가 고팠나 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절대 뭘 사지 마세요. 그냥 배 채우고 보는 거죠. 그리고는 다 남겨요. 경미 씨가 올해 행복했던 이유 발견했습니다. 조은의 가요세상을 정치한 사실. 6월도 계속 들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달서구의 김준옥 씨. 네. 신랑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는데 괜찮다고 하네요. 신랑이 아프니 마음이 아픕니다. 신랑 힘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진심원의 보약 같은 친구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오늘 라이브 초대석으로 함께 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만 좋은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1.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5: 여러분의 따뜻한 벤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서지경의 벤치로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예, 들으셨나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요일 코너 라이브 초대석입니다.
6: 깊이 있는 목소리로 우리네 인생의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분, 젠틀맨 현타. 1989년 다시 한 번으로 데뷔한 이후 정하나 준것이 대종대의 밤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면서 트로트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가수 현타. 무명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열정으로 무대를 지켜온 우리 가요계 진정한 아티스트 현타님의 진솔한 얘기와 멋진 노래들 오늘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과찬을 해주시니까. 네네. 또 그렇게 말씀을 멘트를 그렇게 소개하시니까 아주 새롭네요.
5: 기분이 좀 좋죠.
7: 네, 아주 좋아요. 네.
5: 왜냐하면 현당 씨에 대해서 다 알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네. 다 알죠.
7: 그런데 설명 다 하셨습니다.
5: 네. 그래도 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렇죠. 아, 이런 분이에요. 라는 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7: 네, 그렇죠. 저는 네. 뭐 그냥 가수고요. 잘생겼고요.
5: 네. 그냥 인정하잖아요.
7: 아, 그 네. 부모님들 이게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5: 아니요.
7: 우리 애청자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기 네. 위해서 제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5: 아니,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네. 물론, 네. 그 세월에 그냥 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7: 그럼요.
5: 예. 네. 근데 느낌은 네. 그대로인.
7: 예. 네. 그 이제 인사말이 아유 젊어 보이신다. 뭐 변함이 없다. 네네. 이러면 그거는 벌써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깊은 뜻은.
5: 그렇죠. 그렇죠. 네.
7: 그래도 좋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 좋죠. 예.
5: 네. 근데 정말 꾸준하게 활동하셨어요. 예. 네. 데뷔하신 지가 꽤 되시잖아요.
7: 꽤 됐는데 저는 아직까지 네. 한 번도 가수의 길을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5: 그렇죠. 이제 다른 뭐 지금 히트한 가수들 보면 네. 한때 잠시 어디 갔다가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7: 예, 네, 그렇죠.
5: 좀 해외도 가시고 뭐 이러셔가지고 활동 네. 안 하시다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 공백 시간들이 꽤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현당 씨는 그냥 꾸준하게
7: 이게 저 대개 가수들이 조금 잘 나가다 또 다른
5: 사업적 꿈도 있고
7: 노후라든가 이렇게 네네. 좀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뭐 다른 부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유혹이 많거든요 가수 네네. 하다 보면 네, 그런데 저는 뭐 그냥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냥 네. 노래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 아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여자는 뭐지? 이렇게 이제 시작하니까 네. 처음부터 트로트한 가수다고 생각하는데 네. 원래 트로트부터 하신 건 아니잖아요.
7: 그때 되게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에는 네. 가슴에 욕구도 많고 네. 꿈도 많고 울부짖고 싶은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가슴 속에 네. 네. 그런 걸 표출하는데 이제 락이 좋죠.
5: 아니 전혀 안 오는 네. 아니 진짜 락 가수였으셨어요?
7: 락 가수 본격적으로 프로로 뛰지는 않았고 이제 준비하다가. 네. 준비하다가 아 내가 야. 원래 좋아했던 노래는 트롯인데 해서
5: 그때는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네. 하는 게 락 그 그룹 짜가지고 말이죠.
7: 네. 그게 어려운 게 네. 대개 가수들이 개성이 강해요. 네. 그래서 같이 팀으로 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하고요. 네네. 배려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부담 안 주고 혼자 네. 편하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5: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룹 출신들이 뭐 김상배 씨도 그렇죠. 그룹 사운드, 조항조 씨도 그룹 사운드
7: 그렇습니다.
5: 많아요. 그때 당시에.
7: 젊은 시절의 꿈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저는 일단 그 남진 나훈아 선배님의 그 활동하는 걸 보고 네, 네. 나도 두 분 좀 기다리셔. 저도 갈게요. 네. 오. 그 야망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5: 저는 이제 현당 씨가 그 노래교실이 그때는 활사가 되지 않았을 때
7: 예, 예.
5: 노래가 여자는 모르지가 이 노래가 뭐 노래교실의 붐을 이렇게 일으켰단 말이죠.
7: 그렇죠. 초창기 노래교실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MBC TV 이런 데서 가요교실 프로가 네네.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도 최유라 한선교 씨가 진행하는 거기 노래교실도 나갔었고
5: 네네.
7: 뭐 현미 가요교실 자국한 전국의 유명한 가요교실에서 많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5: 네. 그 방향을 잘 잡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가수도 가수지만 네. 기획이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7: 그렇습니다.
5: 네.
7: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고 못하는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데
5: 그렇죠.
7: 저는 운 좋게도 방향은 잘 잡았지 않았나.
5: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네. 뭐 이제 대박은 뭐 대박일 수 있지만 근데 중박 정도
7: 예.
5: 그냥 하면서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아마 예. 성격처럼
7: 그렇습니다.
5: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욕심부리지 않고
7: 그런 저는 그 노래로 네. 대박 나가지고 세상을 그냥 아주 들썩들썩하게끔
5: 네네네.
7: 그런 호텔은 뭐 히터는 없었지만
5: 네.
7: 그래도 그럴 분위기가 갈만한 노래 정하나준 것이라든가 이런 노래는 네. 그 떴을 때 제가 빨리 곡을 바꾸는 바람에 네네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5: 아니 태종대의 밤도 네. 후에 이제 나온 거지만
7: 그렇죠.
5: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 오디션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네. 그 노래 엄청 많이 불러요.
7: 글쎄 그 노래가 우리 저 후배 강문경 씨가 불렀는데
5: 네네네.
7: 조회수가 뭐 800만 부가 훨씬 넘었다고
5: 네.
7: 그러더라고요.
5: 네.
7: 예, 후배 덕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5: 그렇죠. 아니 그만큼 노래가 다른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부르고 싶은
7: 예.
5: 처음에 이제 그 노래 몰라서
7: 그렇죠.
5: 안 불렀던 거고 노래 딱 그렇죠. 불러보니까 어 좋거든요. 그런
7: 글쎄 말이에요. 그 노래뿐만 아니라
5: 네.
7: 뭐 껄껄껄 또 산다는 것 이런 노래들이 이제 막 후배 가수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5: 그렇죠.
7: 원곡 가수가 누구냐
5: 네 궁금하죠. 근데 예.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그 불렀을 때 지금까지 예. 온 세월들 때 이제 그 친구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 노래가
7: 맞아요.
5: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7: 예.
5: 근데 그 친구들은 이 노래가 무슨 노래 몰랐다가
7: 예.
5: 지금 이제 듣게 되잖아요.
7: 그렇죠.
5: 지금 듣게 되니까 아, 이 노래 좋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7: 그렇죠.
5: 갖게 되는 거죠.
7: 이 노래가 유행할 때는 그 지금 친구들은 학교 학생이었기
5: 네,
7: 때문에
5: 네, 네, 네.
7: 성인 가요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5: 그렇죠.
7: 나가서 네. 보니까 아, 이렇게 네. 좋은 노래가 있었네.
5: 네.
7: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 강문경 씨도 서주경 씨가 대표로 있잖아요.
5: 그렇죠.
7: 그런데 네. 현역 가왕에 나오기 전에
5: 네.
7: 선배님 우리 문경이가요 태종대 밤에 빠져 있어요 그러더라고.
5: 아, 노래 그래. 좋아요.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래 현당 씨가 부르면 네. 무척 쉽게 들리거든요.
7: 네.
5: 근데 나름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7: 네, 그 노래가 어려운 노래예요.
5: 네.
7: 실은. 이효섭 선생 곡인데
5: 네네.
7: 트로트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5: 그렇죠.
7: 잘 부르기는 섬세하게 부르면
5: 네.
7: 좋은데요. 자고 어쨌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5: 네.
7: 노래를 응원해 주셔서.
5: 그래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태중대의 밤 엄청 많이 전해졌던 노래이기도
7: 네.
5: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처음 곡으로 그 껄껄껄 한번 웃어볼 걸 그럴 걸 뭐
7: 네.
5: 이럴 걸 저럴 걸.
7: 그렇죠. 좀 연말에 되게 건배사였어요.
5: 네네네. 이게
7: 좀 아 되게 새해 꿈이 많잖아요.
5: 네네네.
7: 목표가 참을 걸, 도와줄 걸,
5: 네.
7: 술 끊을 걸,
5: 어.
7: 담배 끊을 걸.
5: 뭐 그럴
7: 부모님께
5: 걸.
7: 효도 좀 더 할 걸.
5: 어.
7: 돈 꽂지 말 걸.
5: 약간 아쉬움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지 말 걸 네. 그랬지.
7: 그러니까 네. 또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껄껄껄.
5: 네. 웃자.
7: 웃음.
5: 어, 네.
7: 힘든 일이 누구나 있습니다.
5: 네.
7: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더라.
5: 네.
7: 그런.
5: 웃자.
7: 그렇습니다.
5: 그래 웃으면서 시작할까요? 네, 무대로 네. 와주시고. 네. 현당 씨가 불러주는 껄껄껄. 한번 여러분들도 웃음을 한번 네, 웃어주시고 이 노래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자, 현당 씨가 불러주시는 노래입니다. 껄껄껄.

0: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당첨되신 분은 저희 현당 씨의 사인이 있는 네, C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당 씨가 트로트 가수를 하기 전에 했던 장르의 예, 장르의 예, 가수는 어떤 장르였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1번 재즈 가수였다. 재즈. 재즈스러워요. 네. 2번 성악가였다. 바리톤. 예, 멋지잖아요 목소리가. 바리톤. 네. 3번 언더그라운드에서 락 가수였다. 락. 예, 언더그라운드에서 이게 나, 잘 안 어울리는데. 언더그라운드의 락 가수였다. 4번 판소리 명창. 예, 판소리. 예. 어,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방송 들으신 분들은 예, 금방 아시겠죠. 네. 자, 정답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문제 너무 어렵나요?
1: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0: 방송 들으신 분들은 그렇죠. 금방 아는데 네. 방송 안 들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아니, 상상도 못할 수 있어요.
1: 네. 어. 그때는 이제 막 장발이 유행했잖아요.
0: 그렇죠.
1: 머리
0: 그렇죠.
1: 길어가지고 네. 막 파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한복도 입고
1: 네.
0: 네. 장구도 치시고. 아, 그건 아니죠. 네. 네. 혼던데.
1: 공부는 하기는 했습니다. 판소리 학원에 다 가지고.
0: 네.
1: 조상현 선생님한테서.
0: 네. 기본. 그건 이제 지금은 아니니까 또 헷갈립니다.
1: 아,
0: 또
1: 왜냐면 노래하는데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 네. 도움만 될 수
1: 그렇죠.
0: 공부만
1: 저, 전혀 아닙니다.
0: 예. 왜냐면 또 나중에 아니, 공부했다잖아요. 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1: 예, 가수를 하다 보면은 네. 많은 분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댄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국악,
0: 네네.
1: 그다음에 판소리 네. 뭐 이런 것까지도 기본은 네네. 알아야 네. 이렇게 나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0: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뭐 성악가도 나오고 말이죠.
1: 그렇죠. 네. 요새 경연 프로 출신들 보면 뭐 어려서부터 뮤지컬. 조기 교육을 네. 해가지고 대단한 실력가들이
0: 그러니까요.
1: 많습니다.
0: 네. 현당 씨 정하나 중구 씨 나왔을 때 영도동에서 자율방법 순찰 중에 한 번씩 들었는데 사랑합니다 파이팅 하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김선자 씨가 이준호 씨가 현당 가수 최고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에, 그리고 정답을 쭉 보내주고 계신데 이거는 다 모아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쉬셨으니까 또 부지런히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1: 목이 근데 아까 리허설 한번 해봐야 되는데.
0: 네. 아 좋으신데요.
1: 요새 라이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이게 좀 거칠게 나오고 아유, 그렇습니다.
0: 그게 이제 저희들은 라이브 음반 맨날 들으니까 또 거칠은 목소리로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 현당 씨의 노래 요즘에 사랑을 많이 많이 받고 있는 노래 사랑은 임시정거장. 네, 이 노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죠. 들어보실래요?

0: 저희가 뭐 얘기할 때 필요한 노래 가사로 이 부분을 많이 인용합니다. 사랑은 임시정거장이다라고 말이죠. 자,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현당 씨가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기 전에 먼저 시작했던 장르의 가수 어떤 가수였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1번 재즈 가수, 2번 성악가, 3번 언더그라운드 락 가수, 4번 판소리 국악인. 예. 그랬더니 4번. 네. 그 정답은 4번 판소리. 인천 검단의 예, 서빈 씨. 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하셨고요. 네. 네.
1: 판소리는
0: 아닙니다. 연습만 했죠.
1: 연습만 네. 했지 연습.
0: 예, 직업은 아니었으니까.
1: 예, 초창기에 이제 가수 데뷔할 때 굉장히 좀 확정이 안 되어 있을 때니까 제가 연습하고 있는데 락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락 쪽의 그룹 그 팀을 네네네. 운영하시는 분이
0: 네, 오셔가지고 네,
1: 오셔가지고 권유를 네. 해가지고 네. 조금 해보니까 아이가 내가
0: 지금 목소리 이 목소리 아닐 거예요. 만약 그걸
1: 보통
0: 계속
1: 보통 노력하지 않고 앞이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0: 와 막 이런 걸 아우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1: 저는 또 어디 얽매여 있거나 같이 소속되어 있는 거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0: 네.
1: 그냥 너무 성격이시라. 자유분방하게 네. 하는 게 그래서
0: 머리도 그때는 좀 기셨나요?
1: 아 그렇죠. 아. 장발이 기본이었어요.
0: 머리만 마음에 드셨군요. 네.
1: 머리하고 거기서 체격도 있고 네네. 예, 인물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0: 아 그렇죠. 아니 인물은 정말 괜찮으신 얼굴에 네. 저희가 노래를 지금 한 곡으로 하고 넘어갈 거 아니면 얘기로 계속하고 네. 4부에 네. 노래 계속 쭉 하는 게
1: 낫겠어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0: 네. 쉬엄쉬엄 목을 좀 이제 풀으셨으니까 네. 이제 4부에 노래를 쫙 달리고 네. 네. 마저 또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답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현당 씨 무척 반가워요. 대구의 봄하늘님께서 주셨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0: 양의 5833님께서 짱에 응원합니다.
1: 예, 예. 고맙습니다.
0: 의왕의 수장님께서 예,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아 이렇게만 예. 번호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예. 언더그라운드는 많아요.
1: 맞습니다. 예,
0: 동기타도 있고. 예. 자 윤영희 씨가 아, 현당님 반가워요라고 하셨고요. 네, 그 성악가 바리톤 주신 분도 계시네요.
1: 아.
0: 1989번 끝자리. 네.
1: 성악가 바리톤.
0: 아니 목소리가 성악가 목소리도 나오니까.
1: 아.
0: 네. 일산 수산나님께서는 현당 가수님은 목소리가 끝내줘요.
1: 네. 고맙습니다.
0: 목소리가 정말 점잖으신 그런 젠틀한 목소리죠. 네. 자연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 락이 거기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1: 예.
0: 평강공주님께서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1: 네.
0: 네. 현당 가수님 너무 반가워요. 네. 분명히 들었답니다.
1: 네. 네. 그래 참 가수가 네. 정말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네. 팬들은 또 궁금증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네. 알려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기회는 별로 많지 않고
0: 네.
1: 이게 좋은 프로에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한다는 게 참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마 이제 이분들이요 네. 막 다니잖아요. 아 현당 씨가 그거 했다는 거 알아?
1: 네.
0: 이게 들었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어디에서 들었어? 아 어느 방송? 무슨 거기서 들었어? 또 얘기하시고.
1: 아니 근데 네. 근래 작년에도 그렇고 네. 굉장히 제가 놀랐던 게 데뷔 앨범 LP를 가지고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신 분.
0: 그렇죠.
1: 대구 그다음에 함양, 강북구, 대전 네 군데 정도를 묘하게 굉장히 정말 제 앨범은 지금 구하기 어렵잖아요.
0: 네네네.
1: 그때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이 제 온다는 걸 아시고 판을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0: 그래요. 그때 경남에 사시는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1: 감독.
0: 그 LP를 그 갖고 계셔가지고 그 꼭 사인을 받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1: 가요무대 녹화할 때까지도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또
0: 그럼 사인하고 감흥이 크죠.
1: 기념이죠 본인에게는. 아 저도 옛날에 그 이미자 선배님 또 패티김 선배님 사인 데뷔 전에 크게 받았던 게 그렇게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0: 그렇죠. 자 4부에서는 현당 씨의 노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897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로 부과됩니다. 잠시 후까지 함께 하실 거죠.
2: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이 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그러므로 고락이 바로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느니라 하시며 글을 써주시니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유현상 가수님, 거친 목소리 좋아요. 네. 락 가수. 덕산 이정동님, 네. 현 당시입니다. 예, 유씨도 아니고, 예, 상도
7: 예.
6: 아니고.
7: 예.
6: 네, 현 당. 네.
7: 여기 수도권에 당이 많아요.
6: 네.
7: 팔당. 문당.
6: 아, 네, 네, 네.
7: 분당.
6: 아, 그러네요. 당, 현당.
7: 그 가운데
6: 네.
7: 현당이 있습니다.
6: 네. 새만금 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새만금 바다 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날씨는 서늘합니다. 새만금 오뚜기 님. 네. 자, 정답은 네. 락 언더그라운드 락 가수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인천 오정아 씨가 네,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같은 외할아버지를 한나라 보내드리고 힘들었던 1년 전이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현당 씨 무척 반가워요라고 하는 대구의 봄하늘님.
7: 감사합니다. 네. 예.
6: 그리고 또 4번 판소리 서빈님은 틀리셨고요.
7: 아마 일부러 네.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오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6: 그럼요, 그럼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7: 센스 있으신 네, 분들. 네.
6: 대구의 이영국 씨 그리고 거창의 이현수 씨 뭐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7: 네.
6: 그런데 뭐라도 적어주신 분들이 그냥 정답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주신 분들을 찾아서
7: 네.
6: 저희가 네. 몇 분 너무나 많으면 보내기가 네. 힘드니까 네.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의 노래 가운데서 네.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7: 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6: 네네. 네,
7: 근데 아마 앞으로 나올 노래 중에 있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아, 앞으로.
7: 네.
6: 네, 네.
7: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뭐 다 좋았지만
6: 네.
7: 늘 좋은 더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6: 네.
7: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좀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겠다.
6: 그렇죠.
7: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 욕심적 부분들이 있어야만
7: 예.
6: 더 그게 발전하거든요.
7: 기대 욕구가 갈수록 크거든요.
6: 예.
7: 이번에 태종도 내 마음이 좋았으니까
6: 네.
7: 또 사랑은 임시정거장이 좋았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노래를 항상 기대하거든요.
6: 그렇죠.
7: 그래서 히트를 내고 연속 히트하기가 어려운 게 그겁니다.
6: 그럼요.
7: 한번 히트하고 나면은 그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6: 그게 안 되니까.
7: 네, 그래서 히트가 네. 연속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6: 그렇죠. 이게. 근데 이제 대중들은 그 막 대작보다는
7: 네.
6: 대중들의 어떤 감성,
7: 네.
6: 뭔가 이런 필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7: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제 노래는 꾸준하게 길게 네, 가는 네. 것 같아요.
6: 그러니까.
7: 꾸준하게.
6: 예.
7: 그러니까 가사 들어보고 노래 들어보고. 네. 괜찮네.
6: 그렇죠.
7: 자극적이고 확 나타나는
6: 것보다는 감성적이고 가사가
7: 네.
6: 일단 우리의 얘기 스토리텔링이 좀 되어야 좋아하는 것 같아요.
7: 가사가 공감이 안 되면
6: 네.
7: 성인가요는 별로 오래 못 가는
6: 그렇죠.
7: 것 같아요.
6: 내가 좋아하는
7: 네.
6: 이야기. 자, 그러면 현당 씨 하면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7: 네.
6: 노래 정하나 준 것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현당 씨의 노래로 정하나 준 것이 예, 들어보시고 오늘 목이 불편하신데도 라이브로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하나 준 것이 정해 듣겠습니다.

0: 네. 인천의 오정아 씨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네. 네. 그래도 또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얘기했는데 네.
1: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의 새로운 면을 보고 계십니다.
0: 그렇죠. 항상 목이 전혀 손상되지 않는 목소리로만 전해주셨다가 요즘 라이브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바빠지셨다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요새는요 이제 행사장에 가면은 야외에서는 막 열창을 할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1: 뭐 관객 분위기에 이렇게 어울려서 보다 보면 오버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일이 꼭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일을 좀 적당하게.
0: 그래도 또 안 부르잖아요. 근데 안 오시면 손해예요. 그쪽에서.
1: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0: 아니, 언제부터 연락 씨가 그랬어? 뭐 이런.
1: 아, 그렇죠. 아,
0: 왜냐면 그 나를 불러주는 것은 어디든지 가는 게 가수들의 그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내가 목이 아파서 못 간다고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1: 네. 근데 현장에 가면은요 또 거기서는 관객 앞에서는 잘 나와요 또.
0: 그러니까.
1: 네. 그런데 이게 방송은 너무 민감하고 정확하기 네네네.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라이브로 갑자기 하려니까.
0: 네.
1: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그래 또.
0: 네. 오늘 미세먼지도 좀 그렇고. 네. 자, 신중환 씨가요. 정답 3번 현당 현. 현재는 맛있는 트로트를 하고 당.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런 노래를 하셨어요. 네. 지금이 최고 락 가수.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다시 한번 때부터 잘 듣고 있어요.
1: 오, 왕팬이시네.
0: 다시 한번 꽤 오래됐는데.
1: 데뷔곡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 노래를 그러니까 그 노래 앨범을 지금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인해달라고.
0: 네. 처음엔 노래가 좋은 줄 알았는데 직접 불러보니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예, 네, 항상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좋은 거하고 가수가 잘 부는 거하고 그게 있으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항상 이 저 고를 때 참 어려운데 자 7425로 번호가 끝나는 분에게 저희가 이분이 누구냐면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예 3번 현당님은 이름부터가 트롯 가수예요. 서민스럽고 형님 같은 편안한 가수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고 주신 분 네,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분은 참 신중하신 분이에요. 네. 성함이 신중한.
1: 아,
0: 네, 네. 정답 3번. 그리고 이제 그저 현재에는 맛있는 트롯 당시에는 나름대로 그런 노래를 하셨어요. 지금이 최고라고 주셨던 분에게
1: 그렇습니다.
0: 드리겠고요. 또 한 분은요. 예전에 다시 한번 때부터 잘 들었다고 하시는
1: 네,
0: 분까지 이 세 분에게 저희가 그 현당시에 사인이 들어있는 CD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하고 그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며칠 전에 제가 부천에 가서 그 라이브 카페 네네. 오픈하는 집에 이제 초대 가수로 축하해주러 갔었는데
0: 네.
1: 그 오신 분들이 다시 한 번을 신청한 분들이 많았어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제 왕팬들은 한 번 딱 꽂히면 평생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 역주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 노래가.
1: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가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도 좋았었고.
0: 그렇죠.
1: 좋더라고요.
0: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한곡 불러보실까요?
1: 요새 그저 인터넷을 통해서 네네. 전국 가요교실에서 정말 그 노래를 커버해서 올리는 분들이 유튜브에
0: 네네네.
1: 수백 명 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셀 수도 없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0: 네네네.
1: 저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요새 매일 저녁에 막 인터뷰합니다.
0: 아, 그래요?
1: 전화 인터뷰.
0: 아,
1: 이 노래 좋아하신 분들.
0: 너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1: 네.
0: 네네네.
1: 그래서 산다는 것을 한번
0: 네네네.
1: 이 방, 원음에서는 아마 처음 들려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0: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의미 있는 노래 산다는 것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 네, 현당 씨의 노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배워서 6월 말 야유회 가서 꼭 불러보고 싶어요. 라고. 아, 진짜 저도 네. 그 들어보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1: 그래서 그런지 네. 편안하고 네. 가사 내용도 좋다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 노래 히트가 돼서 정말 네. 좋은데요.
0: 그러니까 왜냐면 네. 많은 분들이 그 방송 활동을 뭐 물론 이제 타이틀곡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밀리는 노래들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네. 이런 노래는 자연스럽게 음반 듣다가 이 노래 좋은데.
1: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네. 케이블을 3번 불렀는데 네, 네. 부산 뭐 롯데 이런 데서 네, 네, 네. 그 담당 선생님들이 네, 네, 네. 아이고 금년
0: 노래 강사 저, 네. 교실에서
1: 그러더니 네. 전국에 그냥 막 말도 못했죠.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야, 참 운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럼요. 좋은 노래들은 언제든지.
1: 네, 이 노래는 정규 네. 앨범에 있지 않고 중간에 계급 한 곡당 녹음해서 줬거든요. 아, 이거 네. 좀 이 노래는 현남 씨가 좀 불러달라. 예, 그래가지고 불러줬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됐어요.
0: 아, 그러면 예.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예. 어떤 분이 작곡 작사를 해가지고
1: 그렇죠. 반주까지
0: 만들어와서 예. 현당 씨가 딱 맞아 이 예. 노래가. 그래서 한번 불러보시죠.
1: 예, 그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번엔 예. 좀 제발 현당 씨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0: 딱 맞으니까 예. 그분도 현당 씨를 보고 노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꼭 현당 씨가 불러야 된다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1: 그게 이제 우리 그 가요교실 팬 여러분들이 네. 보셔가지고 특히 선생님들이 좋아했어요. 가르치기 좋고 이제 회원들이 호응이 좋으면은 예, 그 저 선생님도 신이 나거든요.
0: 그렇죠. 아주 네. 대중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부르고 싶은.
1: 그렇죠. 예. 네.
0: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 앞에서 예. 내가 한번 내 실력 뽐내볼까 뭐 즐겁게 뭐 이럴 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도대체 몇 분이나 올리셔 나왔더니 수백 명 대 포기했어요 중간에. 너무 많아서.
0: 아, 너무 많아서 수가 예. 제일 올라와서.
1: 전국의 가요교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0: 전화 준 것이 이후에 또 뭐 물론 단어들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예. 예. 예. 또 완전히
1: 그렇죠. 네. 네.
0: 큰 히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1: 운입니다. 운.
0: 그렇죠. 아니죠. 본인이 또 그만큼 갖고 있었던 걸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시니까
1: 네. 네.
0: 또 많은 활동도 해주시고. 자, 청취자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하는 현당 씨 또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실까요?
1: 네. 일단 노래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수는 저는 저 정치인들은 뭐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팬심이 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 많이 만들고 큰 욕심 없어요. 그냥 그냥 노래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랑 받고 네. 이런 겁니다.
0: 그 팬덤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네. 또 이제 주위 동료 가수들이나 네. 그 후배 가수들도 그렇고 또 선배 가수들도 그렇고 네. 현당 씨를 무척 챙기고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1: 후배 선후배님들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또 젊은이들이 흐름이 네. 아, 자기 팬을 몰고 다니잖아요.
0: 네.
1: 관광체로.
0: 네네네. 네. 네. 네.
1: 저는 뭐 그럴 필요 없이 현지 가면 이미 다 계시니까.
0: 그렇죠. 네. 그 세월이 긴 세월인데 그리고 네. 이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현당 씨의 팬이니까.
1: 그렇죠. 그렇습니다.
0: 그분들에게 서비스로 네. 열심히 불러주신 거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네. 요새 지방 가면은 이렇게 늘 이렇게 인사를 많이 받아요.
0: 네.
1: 감사하게 생각하죠.
0: 지금 이제 몇 주년 뭐 이런 콘서트들도 있고 뭐 네. 몇 주년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현당 씨는 네. 그런 건 계획 없으신가요?
1: 그냥 계획 없어요. 주변에 네. 자꾸 하라는데 네.
0: 디노쇼, 하루하루가 행복하니까. 네,
1: 디노쇼 왜 안 하느냐 뭐 네. 콘서트 왜 안 하느냐 그런데 네. 그냥 괜히 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꾸준히 하자.
0: 지금 네. 찾아다니시는.
1: 네, 이미 다니는 네. 게 콘서트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 앞에서 매일매일 콘서트 같은 네. 분위기를 함께 하시니까요. 네.
1: 가서 이제 막 사인해달라고 하면 사인해드리는 것도 기분 네. 좋은 일이고 사진 어떤 데는 사진이 막 줄 서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저는 웬만하면 다 찍어주고 갑니다.
0: 그럼요. 그게 또 팬 서비스입니다.
1: 그럼 이제 이런 네. 분들이 아유 현당 씨 저 기억 못하세요. 제가 10년 전에 같이 사진 찍었잖아요.
0: 기억 못하죠. 근데 그분은 알지.
1: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예.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아주 공연실하게 아주 KTX 시간에 임박하지 않으면 네네네. 사진은 다 찍어주고 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바쁘게 또 움직이셔야 되니까. 네. 오늘 어렵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함께 할 수 있는 네.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음에 올 때는 네. 제가 좀 좋은 컨디션으로 네네. 행사 좀 줄이고 오겠습니다. 네.
0: 괜찮습니다. 어제든 오시면 현당 씨와 함께하는 친근함이 있으니까.
1: 네.
0: 네.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마무리. 이 곡은 1승한 노래, 내 팬이 되어주세요. 1승한 노래, 나래 담쟁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현당 씨 너무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오후에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2시에 상큼하게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가 최상 구경에 이르고 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나니 그 하나는 영통이라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천지 만물의 변태와 인간 삼세의 인과보응을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요. 둘은 도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시비 이해 능통하는 것이요. 셋은 법통이라 천조의 대소유무를 보하다가 인간의 시비 이해를 밝혀서 만세 중생이 거울하고 본뜰만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니 이 삼통 가운데 법통만은 대원 정각을 하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0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한낮에 뜨거운 열기에 쫓기듯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과 마음도 금세 지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여름은 어떻게 버티지? 라며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계절의 변화는 늘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낯설게 다가오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그늘을 찾고 잠시 쉼표를 찍어가는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뜨거웠던 낮의 열기는 잠시 있고요. 시원한 바람 같은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행복한 오후 시작합니다.

0: 보라를 일으켜.
1: 행복한 오후, 오늘 첫 곡으로 오마이걸의 돌핀 띄워드렸습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행복한 오후, 오늘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의 순서입니다. 원불교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준비되어 있고요. 주제로 떠나보는 오늘의 테마 플레이리스트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후엔 추억의 올드팝과 행복 에세이까지 이어갈게요. 자, 그럼 노래 띄워드립니다. 위너의 I Love You, 2NE1의 롤링.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해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해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원불교 대종경 수행품 24장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김희진이 부른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이석훈의 바보가 바보에게, 거미의 그대라서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오늘의 테마 플레이리스트 시작합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어울리는 노래들을 함께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테마로 노래를 만나게 될지 오늘의 테마 플레이리스트 지금 시작해볼게요. 살다 보면 잠시 멈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바로 그런 순간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빨리 달리는 법이 아니라 잠시 브레이크를 밟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안녕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볼 텐데요. 이 시간 치열했던 세상의 속도와 잠시 거리를 두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 위에 스탠드 불빛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왠지 바쁘게 움직이던 낮의 소란함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네요. 치열했던 오늘의 걱정거리들에게도 이 순간만큼은 잠시 안녕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이면 어차피 다시 마주해야 할 현실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내 공간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친구를 향해 손을 흔드는 어느 중학생을 봤습니다. 맑은 웃음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그 학생의 표정을 보면서 저 마음속엔 어떤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벼운 작별 인사에도 매번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걸 알기에 더욱 그 풍경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는 일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실까 궁금합니다.

손때 묻은 물건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자주 쓰지 않지만 버릴 수는 없는 또는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잠시 넣어두었던 기억의 서랍이 하나씩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기에 그리 슬프지만은 않았던 이별이었습니다.

창가에 잠시 머물다가는 바람의 촉감이 제법 다정합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에게 손을 뻗어보지만 이내 빈손만 남게 되네요. 보내주어야 할 때를 알고 미련 없이 흐르는 자연의 순리처럼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도 그렇게 쿨하게 보내주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플레이리스트 잠시 안녕이라는 주제로 채워가고 있고요. 잠시 쉬셨다가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1부 끝곡 윤종신의 존니 띄워드립니다. 이제 괜찮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2부 첫 곡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띄워드렸습니다. 기차역 대합실의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그곳에선 인사의 무게가 저마다 다르겠죠. 잘 다녀오라는 한마디에 담긴 묵직한 진심을 떠올려 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깊은 신뢰가 있기에 우리는 잠시의 공백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시계바늘이 소리 없이 돌아가며 오늘의 끝을 향해서 달립니다. 돌아오지 않을 오늘 하루와도 이제는 서서히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인데요. 부족했던 부분, 후회되는 순간들은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묻어두세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당연한 쉼표일 뿐이니까요.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불빛 아래서 저녁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소란했던 도시의 빌딩들도 이제 곧 하나둘 불이 켜지며 분주했던 시간들과 인사할 준비를 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겠죠. 최선을 다한 오늘 하루에게 멋진 작별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테마 플레이리스트 잠시 안녕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보내주는 마음에 아쉬움 대신 다음을 기약하는 설렘이 채워지셨길 바라겠습니다. 헤어짐이 있어야 또 다른 반가운 만남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대와 내가 만나는 시간 행복한 오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오후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추억의 올드팝 코너인데요. LP판을 돌리던 그 시절 또는 카세테이프를 되감으며 듣던 그 노래들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한때 우리의 청춘과 함께했던 그리고 지금 들어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팝송들을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빛바래지 않는 멜로디, 들을 때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음악. 지금부터 여러분의 추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함께 떠나보실까요? 추억의 올드팝

나쁜 어른의 씨앗은 누구에게나 심겨져 있는 게 분명하다. 조금 더 살았다고, 조금 더 경험해봤다고 경솔해지는 순간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는 것일 테다. 미리 지나온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 경청하고 겸손해지는 노력을 기본값으로 장착해야 그나마 품위 없는 어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늙지만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진정한 어른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요. 경험과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고 내 안의 경솔함이 자라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야겠죠. 조금 더 지혜롭고 품위 있는 어른들이 세상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행복한 오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2시간 동안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손디아의 어른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한약을 지을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감초인데요. 그래서 약방에 감초라는 말도 있죠. 이 감초는요, 스스로 강한 약효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전혀 다른 약재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습니다. 강한 독성을 가진 약재는 순하게 달래주고 여러 약재가 잘 섞여서 맛을 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감초의 능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칠고 사나운 세상에도 이 감초 같은 존재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마땅히 감내해야 할 이들이 바로 종교인들이 아닐까요? 종교가 가진 저마다의 진리와 신념이 세상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겪을 때 그 상처와 분노를 달래주고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치유하는 건강한 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0: 박학기의 비타민이었습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모임이든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임에 가든 환영받고 누구와도 잘 지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 감초 같은 역할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겠죠. 날선 마음들은 다독여주고 갈등은 녹여내며 대화를 이끄는 중재자의 역할 말입니다. 오늘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둥둥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새 목요일이네요.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사찰 성관사에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성관사 주지인 성진 스님의 초대를 받아 축하 공연도 하고 신도들과 점심 공양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만남 중창단 김진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0: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타운이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운이 화이트티.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6: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자유란 무언가에 구속되거나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다. 그렇다면 우린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노예제와 신분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며 법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고 과학기술에 종속되어 더 구속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외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이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유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문학가 조지 버나드쇼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책임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한다.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존의 쾌락에 갇혀있는 사람은 영혼의 자유를 얻기가 어렵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는 남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요한복음에는 진리가 사람을 자유케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스스로가 도덕적일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자유라는 위대한 선물은 한 민족에게 결코 자선을 통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복자라는 이유로 인도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요훈품에는 참 자유란 무엇인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자유는 방종을 절제하는 데에서 오고 큰 이익은 사욕을 버리는 데에서 오나니 그러므로 참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공심을 양성해야 하나니라.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성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을 자유인이라 부르겠다. 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기에 이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책임과 의무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즉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만공부막으로 최선정의 회색 하늘 우울하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천주교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운동입니다. 부부가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혼인생활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쇄신하려는 운동인데요. 1958년 스페인에서 시작됐으며 ME라는 약칭을 사용합니다. 자, 천주교의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꾸루신료 운동, 2번 메리지 엔카운터 운동. 네,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가는데 천주교에서도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해드렸죠. 5월을 특별히 성모 성월로 지내면서 이 가정의 모범이 되는 그 가정으로서 마리아 그리고 요셉 예수님 이렇게 가정이 되는 그 본보기를 본받아서 이 가정이 정말 중요하고 또 가정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한 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이 운동을 맞추시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1번 꾸루신료 운동, 2번 메리지 엔카운터 운동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지,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선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신지, 네, 다양한 생각과 사연들 보내주세요. 자,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김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용상 이성진입니다. 우리가 함께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지난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사찰 성관사에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중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성관사 주지인 성진 스님의 초대를 받아 축하 공연도 하고 신도들과 점심 공양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만남중창단 김진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2: 김진 목사입니다.
1: 네. 네. 자, 부처님 오신 날 만남중창단이 성관사를 찾았군요. 성진 스님의 초대를 받은 거죠?
2: 네네. 저희가 매년 성관사에 가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그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불교 최대 경전인 만큼 함께하는 마음도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셨습니까?

0: 사실 요즘 그 각 종교의 축일에 다른 종교, 이웃 종교들의 축일에 함께 축하해주는 것이 하나 이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더 뜻깊은 것은 저희가 만남 중창단이라고 하는 이웃 종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이런 그 종교 간의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는 그런 멤버 중에 스님이 멤버에 함께하고 계신 스님의 절에 가서 축하한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1: 예.
0: 네.
1: 그 뭐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웃 종교 경축일에 축하 인사를 건네는 일은 많지만
0: 네네.
1: 이 만남 중창단의 멤버로 늘 만나시고 함께하는 우리 스님의 또 종교인 만큼 그 축하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겠죠?
0: 네네,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아마 그래서 성관사의 신도분들도 만남 중창단을 많이 환영하고 또 좋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0: 네네. 네, 저희가 매년 가는데요. 매년 갈 때마다 조금씩 모인 분들의 그 구성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도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절에 계신 분 또는 절에 다니신 분들만 많이 왔는데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꼭 성관사에 다니시진 않지만 불자도 아닌 사람들도 포함해서
1: 예.
0: 여러 지역에서 심지어는 평택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1: 예.
0: 그런가 만남 중창단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직접 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이제 성진 스님이 이 불교 안에만 갇히지 않고 이웃 종교인분들과 함께 교류하고 또
0: 네.
1: 대중들을 위한 활동을 이렇게 하시니까
0: 네.
1: 신도분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죠. 사찰에.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예. 그 열려 있다는 증거고요. 또 스님께서 이번에는 성관사 그 앞에 그 이름 앞에 우리절이라는 그 관용구를 붙여가지고 우리절 성관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더라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친근감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우리절이라는 네. 건 신도들만의 절이 아니라
0: 네.
1: 우리 모두의 절이라는
0: 네,
1: 거죠.
0: 우리 모두의 절 그런 뜻이 담긴 거죠. 네.
1: 네, 맞습니다. 모든 종교 시설이 사실은 대중에게 열려 있고 대중들을 위한 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 목사님께서 이날 개신교 신자분을 그 사찰에서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0: 네네.
1: 따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이라고요?
0: 네. 그 모든 행사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식사하고 이제 차담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살짝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굉장히 겸연쩍게 아주 소심한 목소리로
1: 예.
0: 조용하게 목사님 저 사실은 권사님이에요.
1: 예.
0: 권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죠.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아니 뭐 그럼 따님이 불자님이세요? 근데 아 따님 꼭 불자는 아닌데 오늘 여기 행사에 일이 있어서 꼭 참여해야 되는데 혼자 가기 그렇다고 꼭 자기가 함께 가자 그래서 따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분이 이렇게 절 문화에 절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와서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이 풀려졌는지 끝나고 나서 또 제 손을 붙잡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종교 시설에 처음 갔을 때 조금 이렇게 경직되고 낯설고 그런 느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0: 네네.
1: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뭐 지인의 종교를 따라가 보는 것도 우리 한국인들만의 어떤 특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목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0: 그렇죠. 그 우리나라처럼 이웃 종교를 가깝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그거를 잘 삶의 가치로 이용하면 아마 꼭 그 종교를 믿지 않아도 여러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0: 네.
1: 그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그 네. 뭐 교회나 성당에만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 뭐 사찰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신 게 우리 하나님이고 진리라는 네. 게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예. 자, 부처님 오신 날인 만큼 이날 또 만남 중창단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도 궁금한데요.
0: 아, 저희가 이제 매번 첫 노래로 부르는 그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성관사의 노래를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그 노래는 이제 생략하고요.
1: 예.
0: 조금 더 신나는 노래 중심으로 뭐 아름다운 세상이라든가 또 우리 그 남진 씨가 불렀던 님과 함께 이걸 이제 약간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불렀는데요. 사실 그 님과 함께는 뭐 방송국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토크 방송에서 시그널로 나온 음악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목탁 소리와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그 후렴구가 있어서 아마 제 기억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날 성관사 우리 신도분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아니면 평생 처음에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1: 예. 네. 예. 그 지금 어느덧 만남 중창단이 4년 차죠?
0: 그렇습니다. 예. 네.
1: 노래를 계속 새로 추가로 배우고 있어요?
0: 그럼요. 매번 제가 그 그때 이런 가사, 이런 내용은 좋겠다.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겠다라고 어떤 곡이 선정이 되면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곡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네. 날로 네. 발전해 나가는 우리 또 만남 중창단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만 우리 목사님께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뭐 들어보고 싶은데요. 목사님은 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0: 그 우리가 모든 종교에 또 깨달은 분의 생일 축하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 개인이 깨달음을 얻어서 또 그분의 위대함과 또 그분의 탄생에 대한 기념 축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분의 그 깨달음과 가르침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축하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태어나신 수천 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육신은 안 계시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계속 기록되면서 또 인간의 마음과 세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그 축복이 아닐 수 없고 또 그런 의미에서 축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 네.
0: 혹시 뭐 이 방송을 듣는 개신교 또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아니 어떻게 목사가 부처님을 축하할 수 있어 부처님 탄 축하할 수 있어 그렇게 되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또는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신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듯이 불교계 안에서 동일하게 또 어쩌보면 우리보다 더 크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분인데 어떻게 그분들을 축하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같은 종교인으로서 도반으로서 또 진리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축하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1: 네.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인들만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부처님도 네. 뭐 불교가 그때는 또 없었잖아요. 불교인들만을
0: 그렇죠.
1: 위해 네.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인류가 성현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배울 때 이렇게 조금씩 진리에 네.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만남 중창단 덕분에 또 우리 사회의 이웃 종교에 대해 배우고 또 종교 화합의 분위기도 더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각 종교 경절에 이웃 종교인들 간의 축하 메시지도 주고받는 게 또 이렇게 문화가 되어가고 있고요. 목사님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0: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특별해 보였어요. 그리고 위험해 보였고 특별히 개신교에서 부처님 탄신을 위한 플랜카드나 어떤 축하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사실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이것은 하나의 종교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문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현상이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절기 때만 축하를 넘어서서 조금 더 이웃 종교와 함께 가깝게 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네. 네.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대고 또 다문화 다종교 시대고 그런 만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만남중 네. 창단이 동영상 플랫폼이지요. 너튜브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0: 아, 예, 예, 그렇습니다.
1: 만남중 네. 창단의 활동 계획을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저희가 이제 수많은 방송과 또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영상물이 이렇게 생산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주도적으로 관리하거나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상물이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수많은 공간에서 이제 떠돌아 다녔는데 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의도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활동들을 지속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너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가입해 주면 고맙겠고 그걸 통해서 아 이웃 종교와의 소통 문화가 이렇게도 또 확산되는구나. 아 세계 유일무이한 또 내 종교인들이 함께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이런 세계적으로 유일한 이런 유튜브 방송이 너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신도분들이 참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 네. 네. 그 우리 종교 간 대화의 어떤 그 유일한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이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면 네. 우리 너튜브의 영상 채널로는 우리 만남중 창단이 앞으로 종교 간 대화의 그 유일한 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앞으로 협력해서 또 좋은 방송을 네,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0: 네. 네.
1: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중 창단의 김진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남중창단입니다. 만남

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을 하고 있는 박승열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우리 모두 평등과 행복한 세상을 갖고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박동호 신부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셋째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3: 본불교 인권위원회 정상덕 규모입니다. 우리는 크게 서로 하나로 이어진 존재들입니다. 함께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그런 멋진 세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배우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메리지 앤 카운터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에서 하는 부부관계 개선 운동인 메리지 앤 카운터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지 앤 카운터는 결혼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리지와 만남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앤 카운터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부부가 자주 만나서 대화하면서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혼인생활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쇄신하려는 천주교회 운동입니다. 메리지 엔카운터 운동은 1958년 스페인의 가브리엘 칼보 신부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당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던 칼보 신부는 대부분의 가정 문제가 부부관계에서 비롯됨을 알고 부부관계를 좋게 만들 수만 있다면 청소년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6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8쌍의 가난한 노동자 부부들이 실험적으로 참여하면서 메리지 앤 카운터가 시작되는데요. 1966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실시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미국에선 1967년 8월 노트르담 대학에서 실시되었고요. 여기 참여했던 예수회의 갤라거 신부는 부부들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활발히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의 지도 아래 메리지 엔카운터 운동은 60년대 후반부터 미국 교회 내에서 활기찬 운동이 되었고요. 현재는 약 60여 개 국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2월 처음 실시됐고요. 처음엔 영어가 가능한 미국인 부부들과 한국인 부부 세 쌍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퍼져나가면서 한국 천주교회 건강한 사회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회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운동인 메리지 앤 카운터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메리지 앤 카운터 운동입니다. 저희 가족은 천주교 신자라 알고 있습니다 하셨고, 선정희님, 만남 중창단이 있었기에 이웃 종교 행사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진 목사님의 진솔한 말씀을 들으니 우리 원불교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게 느꼈습니다. 원불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오늘 또 절로 나왔습니다. 김진 목사님, 2년 전에 나도 버퍼가 있다고 하셨지요 하셨다는 말씀을 보내주셨네요. 그 김진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 자기도 버퍼가 있다고 하면서 목산이라고 하셨죠. 그 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산. 예, 그 아마 우리 원불교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자에게 버퍼를 산이라는 버퍼를 주잖아요. 예, 그 무슨 산, 뭐 정산, 경산, 뭐 이렇게 진산 이렇게 주는데 우리 김진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나는 목산이 버퍼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삭줍기입니다. 흔들림이여 피는 꽃.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개신교 음악 김정석의 나의 소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젊었을 때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옛말에 틀린 말 하나도 없다라는 말인데요. 비가 오려고 하면 허리가 쑤신다고 하시던 할머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 속은 겉만 봐서는 모른다 하시던 어머님의 말씀도 결국은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길을 먼저 걸어간 우리 어른들이 남겨주신 가장 다정하고 또 확실한 인생의 나침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강현진이 부릅니다. 사랑은 옛날처럼.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바삭해.
11: 맛있는 60개 치킨.
1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1: 맛있는 60개 치킨.
1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감-

0: 하늘 사이언스.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문을 활짝 열었고요. 며칠 비 때문에 좀 날씨가 흐리고 축축했는데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았죠.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다들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던 그런 말씀들, 아이 라떼 얘기하고 계시네, 고리타분하네, 이런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는데 세월은 흐릅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이 이제 수많은 인생의 고비와 희로 애락을 겪고 나면, 아 맞아, 그때 그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이렇게 무릎을 딱 치게 되죠. 에, 저 또한 그렇답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또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이런 가르침들, 말씀들,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냥 지나가는 얘기같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거기에는 정말 큰 세월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말씀들이 다 든든하게 우리 인생의 또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고요. 목요일 저녁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준 나만의 인생 옛말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 지혜를 우리 자손들 또 손주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함께 전해주시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빛나는 인생의 지혜로 가득 찬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이 가득 담긴 그 시절의 노래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두 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럼요. 열심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3, 4부에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주는 음악다방이 또 있습니다. 음악다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 열 준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담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쁜 그 쌍둥이 그 자매지요. 바니걸스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옛날 이야기.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한국은행이 기존 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면서 8차례 연속으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동사태 추이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나가는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2.6%로 올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일어난 서울 서소문 고가차로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오늘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한국철도공사 고레일은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의 운행 횟수가 평소의 82.3%라고 밝혔습니다. 고속 열차의 운행 중지 구간은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과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입니다. 고레일은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출발 및 도착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7살 이하 영유아는 평소 생활하던 거실에서 추락이나 낙상 손상을 가장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요, 7살 이하 영유아가 집안에서 손상을 입은 사례 가운데 추락 및 낙상이 37.8%로 가장 많았고요. 부딪힘 30.9%, 이물 삼킴 등이 13.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시간대는요, 저녁 7시에서 9시가 34.3%로 가장 높았고요. 오후 4시에서 6시가 21%, 그리고 밤 10시에서 자정이 11.8% 순이었습니다. 질병청은 저녁 시간대의 경우 보호자가 식사 준비와 집안 정리 또 취침 준비 등을 동시에 하는 시간으로 아이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의 기온이 제법 많이 올랐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도 점차 더 많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 16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성의 서로가 좋아서 그리고 박영진의 어머님 계신 고향 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도동 애청자 조남주님께서 저한테 늘 쌤이라고 하세요. 네, 일단 받아드리겠습니다. 쌤, 옛말에 이런 것 중에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요. 하늘이 무심치 않네. 이 두 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또 궁금증이 많은 학생입니다. 글쎄요, 뭐 저도 뭐 확실하게는 이렇게 대답하기는 그렇지만 공통점은 하늘이 하는 일이고요. 차이점은 하나는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는 안 도와주시는 거죠. 조남주님, 네. 재밌습니다. 예. 자, 가만 있어 보야.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남겨주신 아주 그 금과 옥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1부에는 많지가 않아가지고 오늘은 3, 4부에 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그 대구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문혜숙의 인생 열차 듣고 오겠습니다.

대구의 북구에 계신 주순이님이요. 반갑습니다. 기다려지는 시간. 오늘은 제가 1등인가요? 해주셨는데 아 1등은 아니지만 아주 준수한 성적입니다. 7등 안에 드셨습니다. 남정희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예, 노래는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하시고 성북동의 배용준님도 남정희의 총각배상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주순이님이 먼저 오셨어요. 남정희의 새벽길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언제나 즐거운 방송 함께 할래요. 오늘도 2시간 달려봅시다. 에, 번지 없는 주막 듣고 싶어요. 전북 부안에서 이자은님께서 백년설의 번지 없는 주막 청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달려보죠. 뭐, 예, 이제 한 정거장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정거장이에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기에 앞서서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죠. 선물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하면서 청취 중입니다. 바니걸스 노래 중에서 아무거나 좀 듣고 싶어요. 대구 할봉이, 아, 달봉이 할비님. 바니걸스의 노래 아까 옛날 이야기가 나갔었어요. 예, 문자 보내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은 바니걸스 노래는 다른 노래 한번 청해 주십시오. 달봉이 할비님.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방송. 아, 이거는 조금 아까 제가 소개했군요. 이재환님. 아, 여기 있습니다. 방현재님도 세상 풍파가 넘실대더라도 아인을 대하면 두려움 없이 심신이 편안합니다. 애청 잘할게요. 방현재님 고맙습니다. 또 전주에서 현동수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벌써 내일이 사전투표 날이네요. 아,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오, 그러네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이죠. 사전투표 날이. 또 이제 6월 3일은 본투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정리해 두시고 전후좌우 잘 살펴보시고 가장 훌륭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잘 뽑아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투표 누락 없이 우리 국민의 권리를 모두 한 표 행사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엔돌핀이 나오는 방송 화이팅이에요. 도선역의 박병록 기사님도 그러니까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바람도 햇볕은 좀 뜨거웠지만 바람이 선선하고 그 습기가 없는 그런 바람이라서 끈적대지 않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옛 어르신들의 말씀들 아까 오프닝 여는 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산의 들꽃님이 옛날에 우리 할머니 말씀이요. 비가 오니 왜 이렇게 허리가 쑤시고 그러노.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매, 비 오는데 왜 허리가 쑤셔요? 했더니 니도 이 나이 돼봐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신대요. 네.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관절, 손발이 이렇게 막 쑤시고 저린 이유. 이게 저 기압이 높아져가지고 관절 이 부위가 압력이 세져가지고 그렇게 통증이 생긴다는 말씀. 식사는 맛있게 했냐고 우리 들꽃님이 또 아름다운 동행이라서 함께해서 행복하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남양주 다산동의 이경수님께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반갑고요. 어르신께서 좌우명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돈 꿔주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사채 쓰지 마라. 은행 돈은 잠도 안 자고 늘어난다. 지금 생각하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천원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저희 아버님은 참전 유공자세요. 33년생이십니다. 오, 94세래요. 벌써 연세가. 요양원에 계세요.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듣고 들려주십시오 해주셨어요. 요즘 몸이 좀 편찮으시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네요. 네, 마음도 많이 쓰시고 걱정도 많으시겠네요. 이경수님. 아버님도 들으시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한정우의 꿈에 본 내 고향 청해 주신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강귀남님의 신청곡까지 이어서 들려드리죠. 남인수입니다. 인생의 귀향지.

오늘 전반전 음악 선곡이 최고입니다. 후반전도 기대하겠습니다. 인천 오라방님께서 엄지척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호스님 오늘 여행 가셨대요. 아내분하고. 와, 충남 태안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거쳐서 보령 자연 오서산 자연휴양림에 왔습니다. 어제 통기타 라이브로 수고하신 우리 동우님께 휴양림의 맑은 공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진과 함께. 와, 멋집니다. 이게 춘향목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소나무 사진과 함께 숲 사진을 주셨네요. 휴가 잘 보내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곡의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진성남의 정훈이 둘이 듀엣으로 불렀네요. 청실홍실 우리 조형일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오늘도 산책 중이시라고 일산 호수공원 둘레길을 걸으며 신청하고요. 이곳 일산은 산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바람이 함께한다니까요. 그리고 과천의 손대식님도 와주셨습니다. 황인자의 버들잎 청해 주셨네요. 두 곡 전해드리죠.

오늘은 그냥 참석만 할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한 곡들 듣기만 해도 너무 즐겁습니다. 언제까지나 화이팅입니다. 임영랑님. 네. 네,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한번 네, 다른 분들의 신청곡도 한번 감상하시고요. 또 그러다가 아, 이 노래 듣고 싶다 하시면 또 찾아주시면 되죠. 뭐 괜찮습니다.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3부에서는 오늘 목요일이죠. 아, 지금 딱 좋은 계절 5월의 이제 마지막 그런 주 아니겠습니까? 떠나가는 5월을 아쉬워하면서 계절의 여왕에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들 좋은 노래와 이야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박현선 기사님께서 예전엔 이맘때쯤이 되면 농번기 방학들을 많이 했었어요. 보리 수확, 모내기 철이었죠. 시골에서는 일손이 부족할 때 부모님들 심부름 참 많이도 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지금이야 뭐 시골도 기계화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훈아의 강촌에 살고 싶네 청해 주셨고요. 우리 말구노스님 여행 중이신데 말구노스님도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아, 2부 마무리 곡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6: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5: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시원한 창가에 음악다방에 자리하고 계절의 여왕 5월을 보내는 섭섭함을 노래로 풀어보려고 홍민의 석별을 청하여 봅니다. 감사함의 구벅. 우리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음악다방에 자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열었고요. 홍민의 따뜻한 노래 석별 같이 했습니다. 대전에서 송용호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비가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찬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럴 때는 감기 조심하셔야지요.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에,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 함께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신규식 시인님 오늘 바쁜 일이 생겨서 오늘 하루만 쉬겠습니다. 이렇게 네, 바쁘다고 아까 일찍 인사 주셨어요. 아유 그럼요. 바쁜데 일하셔야죠. 네, 그래서 뮤지션 성장기는 다음 주 월요일로 네, 이렇게 한 주 한 타임 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3부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리퀘스트 뮤직 음악다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3부 그리고 4부 음악다방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1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누님과 매형이 계신 원주 과수원에서 본업인 우리 개인택시 운행을 중지하시고 일주일째 농장일을 하고 계신 과수원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서울 왕장군님,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나요? 애청자 여러분들의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은 그런 성향이나 좋아하시는 거, 거주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노래들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제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왕장군님. 그리고 리타 이김의 나홀로 걸으면 우리 애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리퀘스트 뮤직이죠.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짜잔 문을 열었답니다. 노래만 들어도 즐거운 방송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주파수를 맞춰주신 인천도건님 고맙습니다. 음악다방에 양손 가득 들고 일찍 왔어요. 관악구 성현동에서 김영부님도 네, 활짝 웃으면서 찾아주셨네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부터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애청자가 되어주신 서울 관악구 민신기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신기입니다. 비가 그치니 습기를 가득 머금은 더운 날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회사에서 어제 방송된 저의 사연과 신청곡을 녹음을 했었는데 그걸 직원분들과 같이 들었답니다. 직원분들도 같이 웃으면서 아주 기뻐해 주어서 아름다운 인생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는 굿세어라 금순아입니다.

쿠세어라 금순화에 이어서 가시도친 장미님의 신청곡 남성봉의 서울행 3등실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변산민호님 토요일날 주말에 논에 모내기 하신대요. 그래서 미리 트랙터로 농가리 했습니다. 마무리 끝내고 집에 가면서 문자 보내요. 정란이의 제7광고 듣고 싶어요 청해 주셨는데 우리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셀리맨더님도 찾아주셨어요. 정란이의 제7광고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하지만 1980년 우리나라가 검은 진주, 다시 말해서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되어 부국의 반열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노래가 발표가 된 적이 있죠. 폭발적인 가창력이 돋보이는 가수 정란이가 부른 제7광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노래 들으면서 유가 폭등으로 생긴 시름을 달래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Yeah. 제발

부평에서 우태백님이요. 제 7광구 노래 들으니까 생전에 아버지 생각이 나요. 노래 부르는 가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저 가수가 방정을 떨어서 석유가 안 나온다고 하셨대요. 이게 리듬이 되게 펑키하잖아요. 예. 재밌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사이키델릭한 락 음악이죠.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전주 현동수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3부가 마무리가 되네요. 3부 끝곡은요. 대구 구경옥님께서 저녁 식사 마치고 설거지 끝내고 아인 출석 중이시라고 선우영의 풀필이 청해 주셨네요. 네,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4부로 가 있겠습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물의 양면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면 편벽되어 원만하지 못하나니 그대들은 제 주견에 끌리지 말고 그때 그 처소에 맞게 일의 양면을 두루 보아서 적당한 비판과 취사를 하여 나가기에 노력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9장 법문입니다.

0: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1967년 고교 1년 시절 방과 후 부산 영도 학교 저 밑에 해안가에 있던 항구극장에 가서 길 잃은 철새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아련한데, 그 조그만 영도 그 섬 안에 영도 시네마, 항구극장, 명보극장, 대양극장 모두 영화관이 4개나 있었죠. 그 당시에 한국 영화의 인기가 많았고요. 영화 산업이 얼마나 화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천호동의 김경철님, 고교 시절 추억의 이야기와 함께 김상진의 마음은 고향길 청해 주셨네요. 아마 이 시대에 부산에 살고 계셨던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은 다 추억이 생각나시겠네요. 특히 부산은 영화관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경철님, 그죠? 부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시작됐고요.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아름다운 음악다방 3부에 이어서 4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한재한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을 청취하게 되셨다고 하시면서 중독된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치나요? 해주셨는데 일부러 고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함께 느끼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곱게 연세 드신 분이 처음 서예를 하고 싶다고 제게 오셨어요. 붓을 잡는 법부터 기본을 알려드리고 하시는 것을 지켜보니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연세를 여쭤보니까 44년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가치를 더하여 남은 인생 곱게 가꾸시려 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가요? 귀감이 되시는 우리 여성 회원님, 그 열정에 감동하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진관의 인생은 미안송을 청해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80년대 중후반에 발표된 곡이거든요. 저희가 노래를 선곡하는 곡, 뭐 규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의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70년대 말까지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80년대에도 좋은 노래 많이 있는데 저희가 선곡을 잘 못해드린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재한님 오늘 좋은 글을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밖에도 제가 틈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취미생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취미를 뭘 배울까 그러지 마시고요. 시간 내셔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거든요. 예,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좀 전해드리죠. 두 분의 개인택시 우리 사장님들이 청해 주셨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행하십니다. 이미자의 섬처녀 청해 주셨고요. 또 의왕의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은 오늘 가을 같은 느낌이라고 하시면서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청해 주셨어요. 가을 날씨로 착각할 정도로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저녁이네요. 그래서인지 화단의 코스모스도 여기저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뚱맞지만 신청합니다. 청해 주셨어요.

부산 은하수님, 식탁에 앉아서 마늘 껍질 벗기면서 입과 다리로 장단 맞춰가면서 두 시간을 즐길랍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주셨으니까 지금은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은하수님 고맙습니다. 또 삼성동 박은자님, 야 이거 오이를 몇 접을 사신 거예요? 식탁에 한가득입니다. 예, 오늘은 치과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오이지 담고요, 오늘은 매실 담그면서 남편하고 아름다운 인생 잘 듣고 있습니다. 부군께서 오늘 휴일이신가 보네요. 매실도 한가득이고, 네, 손이 크십니다. 맛있게 잘 담그시고요. 주위 분들은 네, 기다리시겠네요. 아, 오이지 맛있죠. 여름에 물 말아가지고 오이지 딱 이렇게 올려놓고 먹으면 아닥아닥 맛있고요. 네,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듣기만 해도 좋은 원음 방송 짱이라고요. 금천구 행복한 슈퍼우먼님 감사하고요. 금천 기사님도 오셨어요. 어찌나 맛깔나게 살도 붙이고 잘 읽어주시는지 감동받고 감탄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인영님, 네.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주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네요 하시면서 금가은의 긴 세월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들꽃님, 네, 함중화와 양키스 안개 속의 두 그림자 청해 주신 노래 이어집니다.

어제 그 DJ 통키타 라이브를 들으시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대금향기님이 글을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상열의 마지막 담배 노래했었잖아요. 라이브로. 마지막 담배 이 부분에서 감동과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황홀합니다. 이렇게 관전평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대금향기님. 강남의 서풍근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또 부산 최배련님 언제나 아름다운 인생 잘 듣고 계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대구 북구 주순이님 두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시간 좀 잡아주세요. 아름다운 인생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전주에서 이연숙님도 아름다운 옛가요를 듣다 보면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을 통해서 전국 여행을 하는 기분입니다. 모든 애청자님들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 즐거운 노래 행복하셨다고 글을 주셨습니다. 동네에서 구경옥님도 평소 좋아하는 명곡들 릴레이로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음악 최고였어요.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끝곡으로 대구 종탁님께서 청해 주신 딕패밀리의 흰구름 먹구름 준비되어 있는데요. 멀리 떠난 아내의 3주기가 돌아옵니다. 살아생전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신청곡 주셨어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딕패밀리의 흰구름 먹구름 띄워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DJ 선곡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많이들 찾아오셔서 음악 감상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저는 주말과 휴일 여러분과 같이 잘 행복하게 보내고 월요일 생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당황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건넨 말과 행동에 상대가 기뻐할지 혹은 서운해할지 궁금하고, 내가 쏟은 정성만큼 상대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길 기대하지만, 타인의 속내를 자로재듯 정확히 알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듯 상대의 마음을 완벽히 읽어내기는 어렵지만, 나 자신이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상처받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듯 상대에게도 그러할 것이고, 내가 당하기 싫은 모진 일은 상대 역시 원치 않을 겁니다. 너와 나의 울타리를 허물고 서로 진정으로 감화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로 향해 있던 시선을 돌려서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공부가 선행돼야 합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거울삼아 타인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리는 자비의 공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밝은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네줄 때 마음이 환해지고 날카로운 질책이나 충고보다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에 큰 힘을 얻습니다. 거친 원망의 말보다 긍정과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 원형의 진리가 이 짧은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겪기 싫은 서운하고 아픈 일은 상대방 역시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들어서 기쁜 말은 타인의 마음도 춤추게 만듭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먼저 거울 삼아 비추어 본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그리고 온전하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꺼내놓기 전에 내 마음의 거울을 먼저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건넨 수많은 말들이 상대의 마음에 섭섭함으로 남았을지, 아니면 따뜻한 만족감으로 스며들었을지 성가 세 곡 들으며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성가 79장 오늘도 돌을 닦자, 그리고 성가 86장 임주신 30계문, 마지막으로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모든 마음의 교감 속에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늘 분명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던진 험한 말에 내 심사가 뒤틀리는 것처럼 무심코 내가 뱉은 모진 말에 상대의 기분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대로 환한 미소나 다정한 칭찬처럼 내가 듣고 싶고 겪고 싶은 좋은 일들은 세상 그 누구라도 똑같이 반기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일의 무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지기 버겁고 힘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무겁고 피하고 싶은 법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싫다고 해서 슬며시 타인에게 미뤄버린다면 상대는 영문도 모른 채 버겁고 고단한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내 마음에 섭섭했던 일을 타인에게 똑같이 되갚아준다면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연도 결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원망의 불씨를 지피는 일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지혜로운 공부는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의 인연에게 말을 건네기 전, 그리고 어떤 역할을 나누기 전에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내 마음의 저울을 먼저 움직여보는 바로 그 작은 순간이 이 공부의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창작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재원의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알 수 없죠. 고우리의 하늘 사람 땅 사람. 김성규의 용심법.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누구를 대하든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주하는 모든 이들과 늘 은혜롭고 평화로운 인연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의 속내를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사람 관계가 유독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로소 남의 마음도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은 상대방 역시 짊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다정한 배려는 남들 모두가 바라는 따뜻한 행복입니다. 내 마음을 저울 삼아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공부야말로 너와 나를 나누는 세상의 모든 울타리를 허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내 마음을 미루어 타인을 포용하는 이 공부를 통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맑은 감화와 은혜를 전하는 참된 공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문의 끝곡으로 임주연의 서원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알아서 갱막 다시 갱자 다시 여우 여우 호죠. 여우 의심 여우 같은 의심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건 근데 그 한문에서 부정어가 안이불자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이고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이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은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다는 것하고 하지 말라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같은 부정어라도 하지 말막자,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여우 같은 의심인데 여우 같은 의심은 무엇이냐. 여우가 우리가 꼬리가 몇 개라고 그러던가요? 우리가 아홉 개라고 그래. 꼬리가 아홉 개라는 거 여우 같은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의심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건데 예, 그럼 여우 같은 의심 아닌 건 뭐냐면 신심에 바탕한 신심, 믿음, 믿음에 바탕한 의심. 예, 믿음에 바탕한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의심하고 불신, 이 믿음이 없는 것은 불신이고 불신. 불신하고 이 신분의성에서 의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의 그 진리는 믿음이 기본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째서 그걸 못 갈 것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불교는 공부할 때 신, 해, 수, 지 신, 해, 수, 지 예, 믿고 그 다음에 알고 받아서 갇히는 거예요. 믿고 내가 풀어서 알아서 받아서 가져야 내 것이 되지 불신해가지고 믿지 않고는 절대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의 세계는 모르는 세계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하고 신하고 차이는 이게 그 유의라고 그러나? 유의? 무의? 그 세상에서 얘기할 때는 유한, 유한한 존재하고 무한한, 무한 절대의 존재가 이제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한은 한계가 없는 것이고 유한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는 한계를 벗어난 자를 공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한계를 벗어난 자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자를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유한한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그 믿음에 바탕한 의심하고 불신을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야, 앞으로 중학교 전에 했던가? 예, 앞으로 세계 평화가 되는데 세계 평화가 될 때는 국제 결혼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 제가 그때 중학생, 초등학생 그때는 우리가 국제 결혼해서 어린아이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하고 모습이 다르니까 많이 놀려먹고 해서 걔네들이 길에 잘 못 나오잖아요. 또 그렇게 그 다문화 가정이 요즘은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잘 그 불편해서 세상하고 잘 안 엮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현재 사회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그 제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안 가봤으니까 국제결혼하는 걸 많이 싫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또 거기서 나온 어린아이는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세계 평화가 될 수도 그렇게 많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대종교당을 잘 다니시니까 대종사님 법이 다 맞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현실 세상을 모르는 말씀이신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만약 제가 불신했으면 엄불교는 이상을 말한다고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상하네 다른 말씀 다 진리고 종교고 좋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그 대종사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제가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으니까 국제결혼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캘리포니아는 예, 미국 본토 사람보다도 그 본토 사람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숫자 50몇 프로가 넘었어요. 근데 가니까 이제 그렇게 다문화 가정인데 저희 한국 사람들은 그 특히 이 그 단일 민족이라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렇게 그 다른 나라 사람 결혼하는 걸 싫어하니까 거기서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가서 살면서도 내 어린아이들한테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주의를 자꾸 주는 거야. 중학생, 초등학생 넘어서면 너는 그 한국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 한국 사람 자꾸 이렇게 주의를 주니까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때는 엄마가 말을 하면 예스 예스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중학교 이상 다니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엄마 엄마 아시아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친구를 아시아 사람 친구 사귀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 그럼 고등학교쯤 가면 또 그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하면 자꾸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숨겨.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도 많이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은 그래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흑인이나 멕시코인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괜찮은 사람 중에 밀본 사람도 싫어하고. 그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 한 번에 이제 흑인 아이하고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를 붙들고 이제 할 말이 있다고 막 울어. 왜 그러냐. 또 울어. 또 말 안 해. 또 그 다음날 또 그래. 그냥 말해라. 괜찮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싫어한 줄 알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사귀었는데 끊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승복을 하잖아요. 이제 흑인을 이제 결혼해요. 이제 또 어떤 분은 이제 아들이 의사 공부를 하는데 일본인 의사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일본인이 싫어.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우리 애들은 절대로 한국 사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엮여지면 그 말을 잘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자꾸 보면서 흑인하고 결혼하고 일본인하고 결혼하고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처음에 흑인하고 결혼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사귀도 이뻐하고 어린애도 이뻐하는 거야. 손녀딸도 이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는 그 다른 흑인보다 그렇게 새카마지가 안 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뻐하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흑인하고 내가 한 가족이 되려면 한 식구가 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식구가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일본인하고도 한 식구가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워. 그 세계 평화가 되려면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섞여서 함께 살아야 한 민족이 되지.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 우리를 동양인이라고 얕보면 싫어하고 우리는 또 마음속에는 아까 흑인이나 멕시코인은 그냥 그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멕시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미국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싫고 나는 또 그 우리보다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또 싫어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근본적인 그 마음을 해소하기는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이 멕시칸이고 내 가족이 흑인이고 내 가족이 미국인이 오면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 다음부터 그런 말 안 해요. 그 제가 국제결혼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많은 가족이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타가 되는데 기본이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아 대종사님께서 세계 평화가 되려면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의 사람들이 다 손들고 국제결혼을 하자 그렇게 서는 게 아니고 우주 지역, 우주 기운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미국에 가서 조금 살다 나온 지가 벌써 15년쯤 됐는데 그때 15년 전에 제가 대전에 처음에 살았는데 대전에도 30% 이상의 다문화예요. 그 영광에서 제가 다문화 축제를 한번 했는데 법성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영광 법성회에서 제가 그 다문화 행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법성회 많냐 그랬더니 법성회 어촌하고 농촌이 겸해졌죠, 영광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결혼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근데 또 법성이 촌 중에는 부자라네요. 어촌과 농촌이 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남자가 부자니까 내가 해주는 것이 많고 또 상대방도 지참금이 좀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거기는 지능이나 경제가 좀 넉넉한 사람이 법성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생각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국회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상의를 해가지고 국제결혼을 합시다 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기운 자체가 국제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시골에는 서울 가고 서울에는 세계로 가고 세계 사람도 인도나 이런 데 1%인 사람 다 미국에 와 있고 유태인도 지금 미국의 가장 불행인 유태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태인이 이제 미국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에서 유태인을 싫어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오라고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좋은 사람들 1% 정도 생기는 사람들 다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이 최고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운 자체 모든 것이 대종사님은 돌아온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신 거죠.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캄캄하긴 하나 한 시간 후면 날이 샌다는 걸 부모들은 알아요. 어린애들은 모르지만. 또 저녁에 해가 밝게 저게 떠 있지만 한 시간 후면 캄캄해진다는 부모들은 알듯이 대종사님께서는 돌아온 세상의 기틀을 보시고 전 세계인이 함께 같이 사는 한 일터 한 일꾼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가족이 안 되면 우리 중생 마음이 어떻게 그걸 열겠어요? 제가 볼 때 못 여는 것 같아. 그 지금 우리가 다 국제 결혼하는 걸 마음을 열기로 합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별로 합의하자. 그렇게 다 수용하자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다 들어왔어. 농촌 가면 지금 50% 아마 넘을 것 같아요. 농어촌에. 제가 올 때 40몇%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 보면 다 동남아라도 가서 데려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을 아까 의심을 한 것을 대종사님 말씀을 믿지 않고 했으면 그게 참 이상한 종교다 하고 끝났을 텐데 아니 대종사님 보기 맞다고 어머니가 항상 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그것이 오래 해갖고 제가 놓지 않고 국물리니까 미국을 보고 한국을 보고 세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아 대종사님은 그렇게 되는 세상을 미리 보시고 세계 평화가 되려면 그렇게 된다. 우리 중생은 그렇게 가족으로 딱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딴 물로 노는 것 같아. 딴 물로. 그 지금 일본을 우리가 많이 싫어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자꾸 놓아야 되죠. 그래서 한 가족, 한 일터, 한우란, 한이치, 한 집안, 한 권속이라는 게 정산연구사님 말씀하시고 대종사님께서도 국제사회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사회가 세계 평화가 되고 세계는 하나다. 하나라는 것이 가족으로 들어와서 혈연이 되지 않으면 중생은 하나가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이렇게 하나로 섞이고 하나로 되면서 이 세계가 하나가 된다. 세계가 우리가 하나를 만들자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경을 트자. 회의를 해서 합계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하나의 세계가 된다. 대종사님께 대세지 세계주의자가 되자. 세계주의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몰려서 하는 거죠. 한쪽에서. 그래서 이 그 호의.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호의하고 믿음의 바탕은 의심은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나 믿음의 바탕하는 거는 아까 제가 대종사님 어렸을 때 현실하고 너무나 안 맞지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맞으실 텐데요. 어째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세상을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맞은지 틀린지 제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대종사님께서나 정산종사님,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풀이는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풀이해서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증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바탕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해답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대종사님 법문이나 정산종님 법문이나 대종사님 법문의 대세계주의자나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나 또 한우란 한이치 한집안 한권속이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믿음의 바탕을 의심은 큰 진리를 얻는데 중요한 것이고 여우 같은 의심, 불신 아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은 게 아니야 현실 안 맞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호의 같아 호의 차이가 아니 현실이 안 맞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른이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그걸 믿는 마음으로 가서 바른 답을 얻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아니다고 하면 이제 절대로 그 마음을 얻지가 못하죠. 이게 제가 지금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걔네들이 이런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몰라. 저는 그런 말 듣고 제가 생각을 많이 궁금하게 저기 이런 해답을 얻었어요. 이제 그 말씀 맞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불신은 믿지 않는 마음의 의심은 하지 마라. 그것은 절대로 진리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생퇴굴이다. 여우 같은 의심을 내서 스스로 퇴굴심을 내지 말라. 여기까지 하시네. 여기까지 연결이 되네요. 여우 같은 의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우 같은 의심을 내가지고 스스로 퇴굴심을 내지 마라. 여우 같은 의심이란 불신이기 때문에 아이 그것이 틀린 말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거 안 가죠. 그래서 스스로 퇴굴, 이거 물러갈 퇴죠. 물러나다. 물러나다. 퇴근이 굽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다고 딱 굽잖아, 그러게. 그래서 물러나가지고 그걸 돌아서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고, 잘 못 알아들여도. 그럼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연마. 연마는 아까 말씀대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말씀 왜 그러셨을까? 그 말씀 이제 그런 경계에 당하면 제가 그거 가지고 연구를 하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연마예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것이 연마예요. 자, 우리 이 세상 모든 것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익어지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붓글 시스템에서 한 일자를 한번 잘 썼는데 한번 써가고 되어진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10년을 써야 글씨를 쓴다고 하더라. 밥도 배워서 하지만 한 5년 내지 10년 해야 밥을 제대로 하지. 그냥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음식도 마찬가지고 칼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운동하는 사람도 적어도 10년은 해야 그 나라 대표가 되고 세계 대표가 되는 것 같아.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똑같은 걸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연구하고 연마하고 해야 이 발을 그 맛을 느끼고 여우 같은 의심을 내서 스스로 여우 같은 의심이 생기면 불신하게 하면 불신이 되면 그냥 물러나갈 거기에 절대 안 가죠. 아니 그게 이상한 말이야 틀렸네 그러면 안 가죠. 돌아서죠. 근데 이제 저라는 게 이제 그 말씀 듣고 아, 그 말씀 왜 그러셨을까? 어째서 그럴까? 현실이 이렇게 안 맞으면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마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3년, 4년. 저는 이제 조금 늦으니까 오래 걸려가지고 그 정답을 이렇게 얻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퇴굴심이 안 나죠. 아, 왜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 왜 이해를 못할까?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까?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퇴굴심이 계속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늦더라도 걸어가는 게 때문에 스스로 퇴굴심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수도하는 사람들은 진리해 주신 말 법문을 그 맛을 항상 잘 느껴야 된다는 말씀. 약구 장부지지하여 구부상보리자인된 4차 해이제리요. 만약에 이거 다 가출 구자죠. 가출 다 갖췄다는 다 장부 뜻을 장부의 뜻을 다 갖춰서 구한다. 뭘? 무상보리. 이게 지혜인데 보리는 지혜인데 무상, 상이 없는, 위가 없는 지혜. 우리가 학사하고 석사하고 박사하는데 그게 또 있죠. 뭐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무슨 상을 받는 한없이 가는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상보리는 그 위가 없는 지혜. 위가 없는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장부 뜻을 다 갖춰가지고 무상, 위가 더 이상 없는 지혜를 그러니까 불교는, 불법은 대종사님께서 무상대도라고 그러셨잖아요. 불법은 무상대도다. 그래서 내가 연원을 다루셨다 그러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위가 없는 도야. 위가 없는 가장 큰 도다. 무상보리는 그런 뜻과 무상대도와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위가 없는 지혜. 더 이상 없는, 더 이상 없는 이것은 이 장부 뜻을 가지고 무상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버리고, 이 버릴 사자. 버리고, 버릴 사자. 어찌, 이것이 어찌해인데요. 무슨이라는 뜻도 있어. 무슨. 또는 무엇. 이거는 어조사체, 어조사. 이것을 버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장부의 뜻을 가진 사람은 이 무상보리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이것을 버리고 위가 없는 진리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무엇을 할 거냐. 예, 앞에 말씀하셨죠. 예, 그 여우 같은 의심을 내지 말고 자생 퇴굴심을 내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장부, 인간으로 태어나서 대장부의 뜻을 갖춘 사람은, 갖출 굿자 갖춘 사람은 무상보리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를 자일 땐, 그런 무상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자인 땐 이걸 버리고 무엇을 택할 거냐.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을 연미차장, 이 말을 잘 생각하고 연마하고 맛을 보아서 그 자생 퇴굴심 내지 말라는데,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다른 것을 무엇을 할 거냐. 그런 마음을 갖고 연미차, 이 그 앞에서 말씀하신 수상 깨치기 전에 수상문정에, 깨친 후에 수상문정에, 자성문정에와 수상문정에를 잘 갖춰야 된다는 공부를, 이 공부에 대한 맛을 놓고 자생 퇴굴하지 말라 하니, 그를 놓고 무슨 무상 보리를 구하고 자는 사람.
0: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청춘이 여쭙기를 큰 도인도 애착심이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애착심이 있으면 도인은 아니니라. 청춘이 여쭙기를 정산도 자녀를 사랑하오니 그것은 애착심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청춘은 감각 없는 목속을 도인이라 하겠도다. 애착이라 하는 것은 사랑에 끌려 서로 멀리 떠나지를 못한다든지 갈려 있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자신 수도나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됨을 이름이니 그는 그러한 일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우.

0: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회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 종사 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극단적인 과보라도 참고 또 참고 열 번만 참아 너그럽게 용서하고 무심으로 대하면 그 업력이 자연히 녹을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지일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지일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베풀기를 많이 하되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공부로 복과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욕이 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한 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욕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경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미워하지 않아야 한 물건도 나에게 원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0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 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각각 경우를 따라 그곳에 마땅하게만 이용하면 우주 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용물이고 이 세상 모든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니라. 시장 물건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못할 경우가 있고 비록 낮은 것이라도 마땅히 쓰일 경우가 있나니 금과 옥이 비록 보물이지만 당장의 배고픔에는 밥 한 그릇만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라 하나 세탁을 하는 데는 필요한 물건이니라. 이와 같이 물건 물건의 성질과 용초가 각각 이거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편만을 보아 저의 바라고 구하는 바 외에는 모든 물품이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편협하고 우치한 마음이라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2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5월의 끝자락, 온통 연두빛이던 세상이 어느새 단단한 초록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계절의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빛깔을 깊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봄꽃들의 행렬이 끝난 자리에 잎사귀들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찾아오는 이 초록의 정취, 이 즈음에 자연이 주는 선물 같기도 합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서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처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10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인가? 형상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하면 형상 없는 것이 더 크고 유념과 무념을 비교하면 무념이 더 크다. 그러므로 무념의 덕은 여여자연하여 한량이 없는 것이다. 내게 공이 있어도 없는 듯이 아는 것이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 덕이 이 우주에 연결되어 있어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이다.

형상 있는 것보다 형상 없는 것, 유념보다 무념.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리치 메이라크의 솔로 피아노 연주 썬데이 송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대종사님은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함으로,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하는 법이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자타간에 서로 감화를 얻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깊고 너그러운 마음을 길러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절 동포운 동포 피운의 강령.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이 세상은 사, 농, 공, 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에 오직 자리 이탈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동포 피은의 조목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며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며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며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도와주며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동포 보훈의 강령. 동포에게 자리 이탈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갖고자 할진대 사, 농, 공, 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조목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농은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동포 배은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결과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 이타에서 감화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 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제들이 자비 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동포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가정과 가정끼리 혐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동포은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58장 동포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립니다.

25. 양하운 사모께서는 대종사께서 회상을 창립하시기까지 대종사의 사가일을 전담하사 가진 수고를 다하셨으며 회상 창립 후에도 논과 밭으로 다니시면서 가진 고욕을 다하시는지라 일반 교도가 이를 죄송히 생각하여 거교적으로 성금을 모아 그 고역을 면하시도록 하자는 의논이 도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말도 예에는 그럴듯하나 중지하라. 이만한 큰 회상을 창립하는데 그 사람도 직접 나서서 창립에 큰 인물은 못 될지언정 도리어 대중의 도움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자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처지라면 모르거니와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떳떳하고 행복한 생활이니라. 26. 이 청춘이 대지 자홍에 노는 것을 보다가 마음에 깊이 깨친 바 있어 세간 향락을 청산하고 도문에 들어와 수도에 힘쓰던 중 자기의 소유 토지 전부를 이 회상에 바치려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뜻은 심히 아름다우나 사람의 마음이란 처음과 끝이 같지 아니할 수 있으니 더 신중히 생각하여 보라 하시고 여러 번 거절하시니 청춘은 한 번 결정한 마음에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대종사의 여러 번 거절하심에 더욱 감동하여 받아주시기를 굳이 원하거늘 대종사 드디어 허락하시며 덕을 쓸진대 천지같이 상 없는 대덕을 써서 영원히 그 공덕이 멸하지 않도록 하라. 27. 대종사 마령 교당에 가시니 오송암이 와서 배웠고 말하되 저의 여식 종순 종태가 입교한 후로 출가를 거절하는 것이 제 뜻에는 맞지 아니하오나 그들의 뜻을 굽히지 못하여 그대로 두오니 그 장래 전정을 책임져 주소서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과거 불교와 달라서 결혼 생활을 법으로 금하지는 아니하나 그와 같이 이 특별한 서원 아래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공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어찌 범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의 장래는 부모나 스승에게보다 그들의 마음에 더 달려 있나니 최후 책임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대나 나는 정성을 다하여 지도만 하여 보자 하시니 송암이 일어나 절하고 두 딸의 전무 출신을 흔연히 승낙하니라. 28. 대종사 부산에 가시니 임칠보하가 와서 배웠고 저의 집에 1차 왕림하여 주소서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신심이 지극하나 그대의 부부는 아직 의외이니라 가히 양해를 하겠는가 하시니 칠보화 사례기를 제가 남편에게 대종사 공양의 뜻을 말하옵고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삽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직 실행이 철저하지 못하여 입견은 아니하였으나 그런 어른이 와주신다면 우리 집안의 영광이 되겠다고 하려이다. 대종사 그 수견을 짐작하시고 흔연히 그 청에 응하시니라. 29. 한 사람이 와서 제자 되기를 원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음 날
한두 번 다시 와보고 함이 어떠하냐 하시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 뜻이 이미 경고하오니 곧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거늘 대종사 한참 동안 생각하시다가 그 법명을 일지라고 내리시더니 그 사람이 물러나와 대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동문제자가 되었느냐고 하며 자기에게 좋은 환약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사서 쓰라 하였으나 대중이 사지 아니하며 일지 노기를 띠며 동지의 정의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해가 지기 전에 가버리니라. 30. 한 제자 교중 초가지붕을 이면서 날에만 두르고 새끼는 두르지 아니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밤 사이라도 혹 바람이 불면 그 이어놓은 것이 화사가 아닌가 하시었으나 이 지방은 바람이 심하지 아니하옵니다 하며 그대로 두더니 그날 밤에 때 아닌 바람이 일어나 지붕이 다 거쳐버린지라 그 제자 송구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대종사께서는 신통으로 미리 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어리석은 것이 명을 어기어 이리 되었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번 일에는 그 든든하고 떳떳한 길을 가르쳐 주었건만은 그대가 듣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나를 신기한 사람으로 돌리니 그 허물이 또한 더 크도다. 그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앞으로 나에게 대도 정법은 배우지 아니하고 신기한 일만 엿볼 터인즉 그 앞길이 어찌 위태하지 아니하리오. 그대는 곧 그 생각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매사를 오직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만 밟아 행하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실시품 25장에서 3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물교 창작성가 고우리의 노래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만 행하라 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30일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욕심은 육근이 들어서 운전해 가는 바 육근 가운데 어느 한 부분에 일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서는 그 일에 직접 소임이 아닐지라도 총력을 집중하여 그 부분에 공을 세워주어서 그 일의 잘됨을 따라 육신 전체에 공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이 한 단체의 단합도 서로서로가 각자의 소임을 다하면서 원만하고 아량 있는 마음으로서 전체의 일에 잘 협동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을 전체의 공으로 돌려야 그 단체가 길이 흥황하고 크게 성공하나니 우리는 이름과 책임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의 근본인 교단을 위해서는 여러 몸이 한 몸이 되고 여러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틈없는 심경으로 서로 도우며 동지의 능력과 공을 나의 능력과 공으로 알아서 일심합력하여야만 교단의 사업이 크게 발전되리라. 32.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공하여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주인이 되나니라. 33.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본래에는 큰 것도 아니요 작은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으면 능히 큰 것을 이루고 아무리 큰 것이라도 흩어지면 마침내 작은 것이 되나니라.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34.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엽으로 흩어진 마음을 본래 성품에 돌이켜서 일심이 되게 함은 곧 마음의 단결이요 각권의 마음이 일심이 되어 단란하고 화평하게 살도록 함은 곧 가정의 단결이요 흉금을 토로하고 생사를 같이하여 동심합력하게 함은 곧 동지의 단결이요 의식용도의 낭비를 막고 근검절약을 장려하여 공익의 큰 재단을 조성하는 것은 곧 정제의 단결이요 우리 대도정법으로 세계 인류를 지도교화하여 동귀일체를 실현하자 함은 곧 세계의 단결이니 인격은 반드시 마음의 단결로 향상될 것이며 가정은 반드시 가족의 단결로 융창할 것이며 단체는 반드시 동지의 단결로 발전될 것이며
공익기관은 반드시 정제의 단결로 조성될 것이며 세계는 반드시 인류의 단결로 크게 발달되리라. 35. 말씀하시기를 중근기의 단합은 모래와 같아서 아무리 모아놓아도 낱낱이 부스러지고 하근기의 단합은 진흙과 같아서 낫은 가늘지만은 뭉치면 덩이를 이루고 상근기의 단합은 큰 바위와 같아서 그대로 큰 단합을 이루나니라. 36.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먼저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되므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갔나니라.

네,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1장에서 36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물같이 바람같이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32 오종태 사례기를 이번에 꼭 먼 길을 떠나게 될 줄 알고 생사에 대한 연마도 하고 결산을 하니 그렇게 평안하고 안심되며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껴 거래에 대한 심증을 얻은 나이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열반 묘심이라. 마음은 마음인데 묘한 마음이니 이번에 형타원이 한 곱이 넘겼도다. 33. 대산종사 정광훈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중산 은재여 천하 사람들이 다 속박에서 태어났다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세세생생 해탈로 거래하기를 서원하고 천하 수도인들이 다 무예로 끝을 마치지만 우리는 걸림없는 가운데 은법결의로 부모로 형제로 유예의 줄을 놓지 말아서 열애로 응현자제하는 자제불이 되기를 서원하며 천하 사람들이 다 시비 이해를 가리는데 바쁘나 우리는 대소유물을 통달하는 진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서원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깨달아 이런 대도를 세계 만방에 고루 전하는 정법사도가 되길 기원하며 다음 법구로 중산 은재의 영로를 밝히노라. 걸림이 있는 가운데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가운데 걸림이 있어서 걸림도 없고 걸리지 않음도 없어야 이것이 곧 참으로 걸림이 없는 것이로다. 34. 대산종사 이운회 대의사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준타원 대의사는 숙겁의 큰 서원과 깊은 인연으로 정산종사와 주산종사 두 분 성자를 생육하여 대종사 문화에 바쳤으며 정산종사를 따라 이 회상에 입참한 이래 마음은 항상 대의에 어긋남이 없었고 살림은 비록 간고하였으나 그 중에서 오히려 심락을 찾았으며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회상을 잊은 적이 없으셨고 평생 동안

세상의 걱정과 기쁨을 자신의 걱정과 기쁨으로 삼았나이다. 존타원 대의사의 대의와 신성과 자비는 길이 후진 만대의 사표가 될 것이니 세세생생 이 회상에 동참하여 이런 대도 수행에 크게 적공하시기를 깊이 축원하옵고 다음 법구로서 마음을 연하고자 하나이다. 생사가 둘 아니니 가는 자가 오는 자로다. 생함이 없는 고로 멸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고로 생함도 없도다. 35. 대산종사 여청원 영가의 종재식에서 설법하시기를 진리의 본래 자리에는 거래가 없어 이생 내생이 따로 없으나 진리에 나타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거래가 분명하고 이생 내생이 분명한지라. 중타원께서 열반하신 지 49일이 되어 오늘은 그 종재식에 당하였나이다. 49일 전에는 중타원님의 열반에 대중이 애도에 처했으나 오늘은 교단과 세계에 경사로 맞이하나니 불보살들은 천지대공사에 의하여 임무 따라 오고 가심으로 중타원께서 중음을 옮기시는 오늘 큰 임무를 맡아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이옵니다. 이제 다시 본래 세우셨던 그 큰 서원 더욱 굳게 하시어 오는 세상에 대도 대덕 갖추시기를 빌면서 다음 법구를 드리나이다. 대명은 무명하되 천하를 크게 비출 것이며 대성은 무성하되 만 생령에게 큰 소리를 터뜨릴 것이며 대현은 무현하되 천하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보통학교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고등보통학교. 그게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제 보통학교에서 고등보통학교라고 이제 그 고등보통 어디를 어디로 진학을 했는가? 배재고등학교. 이 배재가요 어디 재단입니까? 기독교 재단이에요. 아, 청탁님이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다 진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학교를 다니시면서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진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뭐를 하시는가 하면요 예배를 성실하게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독교의 신앙을 익히시는 거예요. 어리실 때.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종교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하나의 요소다 이 말이죠. 이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 익히시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 배재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잖아요. 이분이요 이제 광견이 졸업을 하고 어디로 가시 이제 그 대학을 가든가 하면 동경으로 지금 이제 유학을 지금 이제 가요. 유학을 지금 가는데 그것이 유학의 그 학교가 이게 뭔 학교인가 하면요 동양대학 예과. 동경에 있는 동양대학 예과 예과 들어갔고 정식으로 뭘 시작하는가 하면 철학 공부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철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성인이세요. 정식으로 철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철학 공부를 하면서 그 일본에는 저는요 기독교가 별로 이제 없는 거 한데 이 지금 대학에 동경대학에서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기독교를 전공하는 교수를 하나 만났어요. 교수를 만나 가지고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우리 숭사님이 물었다 이 말이죠. 그 교수한테다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자, 관사님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구만. 아, 그렇구나. 검장님은 내 마음속에. 맞아요. 내 마음속에 있죠. 그런데 그 신학자는 말이죠.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 신학자에게 물으니까 참 나뭇잎을 하나 딱 따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신이다. 멋지죠? 나뭇잎을 하나 따가지고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요. 이 지금 동양대학에 가서 여자 하시면서요. 우리 숭사님이요. 참, 이게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하고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이제 그 학창시절을 이렇게 이제 지금 보내시는 거요. 그래갖고는요. 졸업을 하시잖아요. 졸업을 딱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귀국을 하잖아요. 자, 귀국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그 막 해방 이후에 1940 해방이 언제 됩니까? 1945년이죠. 45년인데 46년. 1946년에 이때는 아이 그런 게요. 동양대학 다닐 때 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화 이제 숭사님에 대한 일화예요. 일화가 뭔가 하면 허리를 다쳤어요, 양반이. 이제 일본에서 지금 동양대학을 다닐 때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그때 허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로 하시는가 하면 단전주. 이 허리병을 고치는 데는요 단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에 허리병이 나가지고 그 허리병을 당신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하면요 평생을 단전주의에 대한 공부를 거기서 익힌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갖고는 오시는 거예요. 자, 오시갖고 1946년 이때 이제 그게 대종사님 열반 하셨죠.
이제 열반을 이제 지금 대종사께서 열반을 하시고 그 처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46년 가기 전에 42년에요. 42년 1942년에 귀국을 하셔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교육부장을 여기 마셔요. 교육부장. 교육부장이 뭡니까? 지금. 아, 이게 교육부장 하실 만하죠? 배재고등학교 나, 이 지금 저 동양, 이제 일본 동양에서 동양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지. 그러니까 교육부장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장을 시키는데 46년에 정산종사님께서 그때 처음 시작하신 일이 뭡니까? 고요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단적으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유일학님. 유일학님을 세우셨죠? 46년. 그러니까 45년에 해갖고 46년에 유일학님을 세웠다니까. 정산종사님께서요, 유일학님을 세웠잖아요. 유일학님의 학감을 시키는 거예요. 할만하죠? 그래갖고는 학감을 시켜가지고 그 학감을 하시면서 학감과 교육부장을 겸하시는 거예요. 겸직을 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재양성에 처음으로 투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유일학님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원광 초급대학. 초급대학. 그때 초급대학 처음 이제 이게 그래도 유일학님은 우리 교단 내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광 초급대학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학으로 첫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요, 5.16이 났잖아요. 5.16 딱 나고 나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정신없었어요. 5.16 나고 나서요. 포고령 제1호 하면 짜자자장 하고 라디오에 나오면은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계속 바꿔대는 거예요. 이럴 때 원강 초급대학이 뭔가 하면요, 원강 학님으로 강급되는 거예요. 원강대 학님. 그러니까 초급대학에서 격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때는요, 군사독재 시절이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 일을 못 따라요. 제가요, 경북대학을 딱 들어갔잖아요. 딱 경북대학을 들어가니까, 부산대학에 법대를 없애버리고, 부산대,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아닙니까? 그 부산대학에 법대를 없애버리고 그 부산대학의 법대를 경북대학 법대로 합쳐버리더라니까. 그래갖고요, 제가 들어가니까요, 부산에 다니는 아이들이요, 대구로 다 왔어요. 와갖고는 대구 법대를, 경북대학 법대를 다니는 거요.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 아닙니까? 학님으로 강급된 것이요. 그래서 이 학님으로 강급된 학님을 다시 또 우리 송사님이 말입니다. 뭐로 또 성격한가 하면요, 원광대학으로. 또 성격시켜요. 기어이 성격을 시킨다. 대단하죠? 이래갖고 생긴 것이 원광대학입니다. 자, 이거 원광대학으로 다시 정상화시켜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고초의 과정을 거쳐시겠습니까? 이래갖고 지금 원광대학이 된 것이거든요. 자, 이게 돼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뒤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 다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원광대학이 이제 지금 단과대학이었죠? 그리고 그 속에 원불교학과 이제가 중심이 되죠? 유일학님이 지금 원광대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학님이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서 교역자 양성을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원광대학이 이제 됐는데, 이 원광대학을 나중에 또 뭐로 성격시킨가 하면 종합대학으로 성격시켜요. 종합대학으로 성격시켜요.
그래서 원광종합대학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할 때요, 교단적으로 난리 났습니다. 우리도 이제 종합대학을 가진 대학, 종교가 됐다. 그럴만 하죠? 경사입니까? 이런 모든 주도적 역할을 누구 하시는가 하면요,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태종사님, 아드님이 받아들여요.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래가지고 종합대학이 딱 되니까, 이제 예전에 단과대학 있을 때는 원불, 불교교육과예요. 불교교육과. 이름이 불교교육과. 아, 이제 원광대학 내에 있을 때는 불교교육과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학사 출신의 지금 교물을 양성해 냈잖아요. 이것을 불교 교육과를 이제 뭐로 또 성격시키는가 하면요, 교학대학. 종합대학 내에는 대학 많죠? 한의대, 치대, 공대, 뭐 이제 지금 뭐 지금 저 농대, 뭐 자연 이제 뭐 이게 쭉 지금 다 대학 다 있겠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교학대학으로 성격을 시키는 거예요. 교학대학으로. 자, 또 성격을 시키고 이분이 또 뭐를 하는가 하면요, 교학대학을 성격시키고 나서 이거 뭐 원불교 사상 연구원 이걸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사상 연구원을 만들어 갖고 그 사상을 연구하는 그런 시초를 지금 사상 연구원을 만드셔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요 원광대학을 총장을 하시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 종합대학들이 많잖아요. 그 뭔가 뭐 전국 대학 총장 연합회가 있어요. 총장 연합회 그거 회장까지 하세요. 총장 연합회 전국의 총장 연합회 회장까지 하신다니까요. 자, 회장까지 하시면서 이분이 일본에 유학도 하시고 하니까요, 국제적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기독교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뭔가 하면요, 불교 도회, 세계 불교 도회, 이게 열리게 됐어요. 열리게 되니까 외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으로 가니까요, 외국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우리 노래 있어요. 노래가 붕정말리 편히 다녀오세요. 그 노래죠? 이것이 말입니다. 이분이 말입니다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참석하면서 대표로 원불교의 대표 그리고 한국의 대표로 참석하잖아요. 하니까는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내가지고 공항에서 출발하는데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랬다니까요. 우리 지금 어릴 때 그렇게 지금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불교 도회로. 그런가 하면요, 그때 대산 종사님께서 뭐를 주장하셨습니까? 종교. 유월. 유월이 뭡니까? 뭔 약자입니까? 유월이. United Religion. United Religion. 뭡니까? 종교? United. 그러니까 종교 연합이죠. 이건 종교죠. Religion. 종교 연합이죠. 이 운동을 주장하셨죠? 주장하시니까 이제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요, ACRP 아시아 종교 평화회의, 또 WCRP 세계 종교자 평화회의, 또 이거를 한국에 오면 뭐가 됩니까? KCRP. 저 부산 살 때 여기서 이 밑에다가 쫙 이렇게 내려가고 부산은 BCRP 이걸 만들었다니까요. 만들어갖고 제가 걸발 날렸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시라는 얘기해야지.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단순할수록 행복한 데는 진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의사를 결정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요. 매 순간 선택할 게 너무 많은 현대사회에선 이런 결정 피로가 몸과 마음을 쉽게 지치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그만큼 후회와 불안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아주 사소한 걸 정하는데도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으신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만 골라낸 다음 아닌 것들은 가볍게 덜어내기. 오늘 한번 연습해볼까요? 5월 29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광고하기 좋은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도로시의 소풍 듣고 왔어요. 뭘 고를지가 명확하고 그 결정에 스스로 만족하면 그래요, 정말 행복지수가 훨씬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눈 딱 감고 일단 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저는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땐 남들보다 좀 결정을 좀 어려워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도 사실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하나 내려놓지 못하겠는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오늘 여러분의 결정 피로를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다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첫 마음이 가는 대로 그 선택이 무조건 맞다 믿고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1205님, 연아씨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요,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특가정에서 만나는 날짜로 따지자면 5월의 마지막 날인 거예요.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6월에 만나는 거니까. 오, 다음 주면 6월, 올해의 절반에 접어듭니다. 5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로운 6월엔 더 좋은 일이 가득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1105님도요. 신북스님, 부산의 아침은 바람도 적당히 불어주고 햇살도 따사로이 내려앉았네요. 한 주,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집을 나서 봅니다. 사전투표하고 출근하려고요. 가족분들께서도 5월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방송 특가정 들으며 행복을 만들어 가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부터 사전투표 시작이죠. 맞아요. 투표 당일날, 선거 당일날 투표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투표 잊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뭐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당당하게 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권리와 의무를 먼저 수행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뭐 누가 됐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든 없든 일단 나의 한 표를 아주 명확하게 행사하는 거는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분증 챙겨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6350님 완전 공감이요. 제가 결정장애가 진짜 심하거든요. 반갑다 친구야. 6350님. 뭐 하나 사는데도 며칠이 걸려서 쓸데없는데 빼는 힘이 큰 것 같아요. 유유유유라고. 아, 저는 뭐 지금 뭘 사야 돼, 뭐 바꿔야 돼 하는데 못하고 있는 거가 지금 2년 넘게 가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먼저 답답해하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막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건이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안에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요. 6350님, 우리 너무 큰 에너지 빼지 말고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움직여볼까요? 저도 한번 가볍게 한번 움직여볼게요. 은지원 피처링 미스터 타이푼 아디오스, 화사의 굿굿바이 두 곡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2부에 신청곡 왔죠? 오늘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놓습니다.

5월 굿바이, 은지원 미스터 타이푼의 아디오스, 화사의 굿 굿바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요, 5월 잘 보내주고 신나게 즐겁게 흥나게 또 좋은 일로 가득가득 채워서 6월 함께 만들어가 보자고요. 3277님이 반갑습니다. 대구 날씨 화창하고 좋아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따라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해봅니다.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들려주세요 해주셨는데, 3277님 이 노래를 뭐 다른 데서 들을까요? 아니면 오늘 로라장에서 들을까요? 혹시 뭐 여유가 있으시면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저희가 로라장에서 듣기를 원하신다면 로라장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77님 아우 선곡 좋으시네요. 듣고 싶은 노래들 여러분들도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2부에는 신청곡 꾸러미로 저희가 배달해드리는 신청곡 아짜염 준비하고 있고요. 곳곳에 여러분의 선곡들 기다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오늘 로라장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Boy Next Door예요. 오늘만 I Love You.

Boy Next Door 오늘만 I Love You 이어서 하이키 나의 첫사랑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 끝곡은 아침 사랑했던 기억으로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BTS 상남자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에는 우리 특하정고객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세 곡을 쌩안이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아짜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음악 택배 쌩안이 배송받으실 분은 누구이실지 어떤 노래들을 또 청해주셨을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잠시 후에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좀 고지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 토요일 6월 6일 제70일의 현충일입니다. 이날은 조기를 개항하는 날이라서 기뽕에서 태극기 뒷면에 세로 길인 만큼 내려서 개항을 하셔야 하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는 대문 또는 각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개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태극기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에서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미리미리 싹 준비해 놓으셨다가 현충일 당일날 아침에 멋지게 개항해 주시길 바랄게요. 8429님, 어제 점심부터 해가 쨍하게 나더니 바람도 아주 시원한 게 정말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날씨 한번 끝내주네요.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비 내리고 나서 그런지 진짜 공기도 쾌청하고 바람도 꿉꿉함 없이 선선하니 불어주는 게 진짜 가만히만 서 있어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날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말 내내 이런 날씨 좀 유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ID 핫핑크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 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9073 고객님께서 저희 아들이 곧 있으면 입대를 해요. 가기 전까지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놀라고 해도 묵묵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자격증을 준비하겠다는 대견한 아이랍니다. 군대 가서도 잘하겠죠? 아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신청합니다. 라며 보내주신 딕펑스의 비바 청춘,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이무진의 청춘 만화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9073 고객님 신청곡 맞아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바삭해.
9: 맛있는 60개 치킨.
1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9: 맛있는 60개 치킨.
1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9: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얘들아 안녕. 신나는 금요일. 한 주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이 시간이 돌아왔어. 유후. 다들 잘 지냈지?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라니. 시간이 언제 이렇게 솔살같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말고 그저 신나고 즐겁게 재밌게 놀아보자고. 마침 날씨까지 아주 화창한 게 우리만을 위한 무대인 것 같은 오늘 모두가 주인공이 돼서 마음껏 뽐내볼까? 듣고 싶은 노래 있는 친구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쪽지 보내줘. 내가 바로 준비해 놓을게. 그럼 가볍게 몸 좀 풀어보자고. 다 같이 렛츠 로라.

0: Roger Taft.
1: Tengah-tengah 막다방 스피너프 Let's Roll.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뱅글스 매닝 원데이, 채연의 사랑 느낌, 뒷번호 3277 친구가 골라준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123 아빠 친구가 신청한 크레용팝의 빠빠빠, 3973 친구가 보내준 레인보우 A, 9874 친구가 골라준 제국의 아이들 마젤톱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도나 서머 핫스톱 들으면서 5월도 산뜻하게 마무리해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영아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0: 알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다우니 화이트티. 건조기를 사용해도 오래가는 뉴 다우니 화이트티. 5성급 호텔 로비 같은 고급스럽고 청초한 향기가 은은하게 오래오래. 건조기에도 다우니 화이트티.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태연의 꿈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9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라장이 엄청 많이 붐볐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어요. 김종수님께서 로라장은 인기가 좋아서 서둘러야 하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휴일 보내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김종수님도 오늘 로라장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종수님. 오늘 로라장이 좀 빠르게 찼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만 서둘러서 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주셨는데 오늘 로라장에서 들려드리진 못했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845님 아침에 바빠서 지금 왔어요. 헥헥헥 금요일이니 오늘도 로라장 오픈하신 거죠? 오늘도 신나게 달리고 돌아봐야겠어요 라고 우후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흥나고 신난 상태로 오셨는지 막 문자에서 느껴집니다. 0845님도 오늘 조금 늦으셔가지고 로지의 바다가자 청하셨는데 이 노래 4부에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알짜 정보도 이어가 볼게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원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더 저렴한 요금제를 6개월간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일부 자영업자는요,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단가를 적용받는 단일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동안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받았지만 업종의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전기 사용에 몰릴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상은 6월부터 11월분까지의 요금이고요.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 요금 적용대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할 예정입니다. 바쁜 영세상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 한전이 대신해서 분석하고 제시할 계획이에요. 또 이외에도 LED 등의 지원 단가를 두 배로 높이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전 온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코너 마녀 여행을 떠나다 빅마마 기분 좋은 날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장범준 어느 날 우연히 전해드리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미형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라디오에서 우연히 예전에 정말 많이 듣던 노래가 나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얼마나 오래됐나 잠시 암산을 해봤어요. 10년? 아니 20년도 아니고 어머나 30년 전 노래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가끔 듣고 저희도 전해드린 노래인데 운전 중에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암튼 운전 중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 3단으로 놀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새삼 또 실감하고 인정하고, 그런데 듣다 보니까 리메이크 곡이더라고요. 살짝 실망감이 들 뻔도 했지만 이내 감사했습니다.